0: 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1: 우리가 부산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0: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4: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0: more Rinks of the World. BEFM, Busan Yobanzai.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2: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갑니다. 배울 준비 됐지예?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영어 하이소.
2: 어서 오세요. 아, 처음 오셨나 보네. 등록하러 오셨어요.
3: Yes, hello. I'd like to sign up for a gym membership, please.
2: 어, 멤버십. 굿. 요즘 같이 추운 날에는 바깥 운동보다는 이 헬스장에서 운동하기 딱이죠. 고객님, 자, 여기가 헬스장이고 저기가 요가하는 요가룸, 그리고 저쪽이 이제 스트레칭하는 스트레칭룸.
3: Great. The facilities are actually really nice. Much better than I expected.
2: 아, great. Thank you. 그러게, 다들 우리 헬스장 하루만 와보면 시설이 좋아서 다 등록한다니까요.
3: Oh, and do you have a shower?
2: 어, 네? 샤워? 어, 지금 나한테 샤워했냐고 묻는 것 같은데. 어, 무슨 냄새가 나나? 아, 샤워.
3: Yes, do you have a shower here?
2: 오늘 샤워 안 했는데 냄새 나나 보네. 뭐 어디서 나는 거고? 여기 발인가? 아.
3: What are you doing? So I'm asking a shower. You know, like a locker room?
2: 아, 오늘 땀이 별로 안 나서. 아, no shower today. Sorry. 아, 그런데 아, 냄새 안 나는 거 같은데. 아, 뭐고? 이 슬리퍼에서 나나?
3: Oh, no, no, no. I didn't mean that. I was asking if the gym has a shower.
2: 냄새가 그렇게 너무 나면 제가 얼른 가서 샤워하고 올 테니까 여기 홍보 잡지 이거 보고 차 한잔 하고 있으세요. 알겠죠? 금방 하고 올게요. 샤워. I have a shower right now.
3: Wait, where are you going?
2: 오늘 배워볼 표현, 샤워실이 있나요? 영어로 뭐라고 해?
3: Do you have a shower? Do you have a shower?
2: Do you have a shower?
4: Shower라는 단어는 몸을 씻는 샤워를 하다라는 의미의 동사뿐만 아니라 샤워실, 그리고 씻는 샤워, 행동 자체를 말하는 명사로도 쓸 수 있습니다. 샤워할 거야. I'm going to take a shower. 샤워실 있나요? Do you have a shower? 라고 하면 됩니다.
2: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샤워실 있나요? Do you have a shower?
3: Do you have a shower?
2: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Coming up next is Busan Worldwide with Stephanie Yoon. BEFM, Busan 영어 방송.

0: Now it's time for the interview. Joining us today is Ms. Kim Hee-kyung, the Policy Research Department Head at the Busan Labor Rights Center. She has personally visited 13 industrial complexes across the eastern Busan region to document the realities facing over 15,000 workers. Together, we're going to discuss what it means to be a city that respects labor and what choices our society must make so that the ordinary daily routines we enjoy can become a natural right for everyone. 네, 오늘 더 인터뷰는 김희경 부산 노동권익센터 정책연구부장과 함께합니다. 노동자가 존중받는 도시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평범한 일상이 누군가에게도 당연한 권리가 될 수 있도록 사회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청취자분들께 인사와 함께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저는 부산노동권익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정책연구부장 김희경입니다. 저는 부산에 일하는 시민, 노동자들을 만나서 설문조사, 면접조사를 해서 노동정책연구보고서를 쓰는 일을 합니다. 이렇게 청취자 여러분과 만나서 노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0: 네, 반갑습니다. So she shares that her role involves meeting working citizens and laborers here in Busan to conduct surveys and interviews, which she can then compile them into labor policy research reports. Now, out of all the various challenges in the workplace, such as wages, maybe safety accidents or employment issues, what made you focus specifically on the issue of washing work clothes? 나 노동 현장엔 임금이나 안전사고 또 고용 문제처럼 다양한 과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왜 작업복 세탁이란 이 문제에 주목하게 되었을까요?
1: 네, 작년 5월 부산시의 요청으로 동부산 산업단지 작업복 세탁소 수요 조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부산 산단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 2년 동안 작업복 세탁소 설치 요구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에 작업복 세탁소에 대한 그

0: 탄단에 계신 노동자들이 얼마나 이용할지 수요 조사하고 사업 타당성이 있는지 곧 분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아버지가 평생 그 냉동기계 부품을 만드는 제조업에서 일하셨는데 네. 그 항상 어머니가 그 큰 세숫대야에 아버지의 작업복을 담궈 넣었던 것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 어머니 께서 이제 가족들의 옷과 함께 빨 수 없어서 그 따로 물을 불린 뒤에 힘들게 손빨래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작업복 세탁소 수요 조사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컸습니다.
1: 그렇군요. So she shares that last May, at the request of Busan City, she conducted a demand survey and feasibility analysis for a work clothes laundry in the eastern Busan industrial complexes. Following 2 years of requests from local workers, and personally, she recalls how her mother always had to hand wash her father's work clothes separately in a large tub, which fueled her deep personal interest in this research. Well then, could you explain what a public work clothes laundry is and why it is so necessary? 그럼 이 공공 작업복 세탁소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필요한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0: 네, 공공 작업복 세탁소는 산업단지나 중소제조업 노동자들이 입는 오염된 작업복을 지방 정부나 공공기관이 저렴한 비용으로 세탁해주는 곳입니다. 그 보통 위아래 한 벌에 1,000원 정도로 매우 저렴하고요. 수거, 세탁, 배송까지 원스톱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왜 꼭 필요하냐라고 하면 작업복에 황물질이나 기름 분진들이 묻어가지고 가족들의 일반 옷과 함께 빨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네. 일반 세탁소에서는 잘 받아주지도 않고요. 대기업의 경우에는 자체 세탁시설이 있어서 사용을 하지만 소규모 사업장들은 노동자가 직접 집에 가서 빨아야 됩니다. 동부산 산단에는 작은 기업들이 많아서 매우 절실한 상황이었고요. 실제로 작년에 그 동부산 산단 노동자 564명을 조사했는데요. 그 결과가 10명 중 8명이 집에서 세탁한다라고 답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본인과 가족의 위생 그리고 건강에 대한 걱정이 크다라고 하는 걸 뽑으셨고요. 작은 기업과 큰 기업 간의 격차를 줄이고 노동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작은 비용으로 이 큰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사회적 장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So she explains that a public work clothes laundry is a facility where local governments or public institutions wash contaminated uniforms or industrial complex or small manufacturing workers at a low cost of around 1,000 won, handling everything from collection to delivery. This is essential because these clothes contain chemicals, oil, and dust, making them difficult to wash with family clothing or at regular laundromats. Unlike large corporations with internal facilities, workers at small businesses must wash their uniforms at home. In fact, her survey of 564 workers in the eastern Busan industrial complexes showed that 80.9%, so out of 10 people, 8 people wash them at home, with a lot of them worrying most about family hygiene and health. Ultimately, she emphasizes that this facility is crucial to bridging the gap between small and large enterprises while protecting worker health. Well, some might think, isn't washing work clothes something individuals should just handle on their own? So could she explain why this is a matter of health and safety rather than a simple laundry issue? 이 작업복 세탁은 개인이 알아서 해야 하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 문제가 단순한 세탁이 아니라 건강과 또 안전의 문제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0: 네, 저 실제 설문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때는 우리가 다 빨아 입었어 라고 하시는 이제 어르신들을 만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제 작업복은 하나의 보호구로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따라서 사업주는 위험 작업을 하는 노동자에게 작업 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모나 안전화는 회사가 지급한 게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는데 작업복은 아직 그런 인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보이지 않는 화학물질, 기름, 분진 등으로 그 작업복이 오염되고 있고 그런 그 위험물로부터 몸을 보호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작업복도 보호구의 일종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비용이 감당이 힘든 이제 작은 규모에서는 이제 공공작업복 세탁소가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그렇군요. 보이지 않는 위험일수록 더 세심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So she notes that during her survey, some older workers mentioned they used to wash their own uniforms. However, she argues that work clothes

0: now must be viewed as a type of protective gear. Under industrial safety standards, employers are required to provide appropriate protective gear for hazardous work. And while items like hard hats or safety shoes are taken for granted, work clothes lack that recognition. She emphasizes that washing clothes covered in invisible chemicals or oil and dust alongside family clothing pose, of course, real dangers, making public laundry is vital for supporting small businesses that cannot afford these costs. Well, I heard that a public work clothes laundry is already operating in the Miyum Industrial Complex in Western Busan. So what kind of changes did its actual operation bring about? 이미 서부산 미음 선단은 공공 이 작업부 세탁소가 운영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운영했을 때 어떤 변화들이 있었을까요?
1: 네, 서부산 미음 산단의 공공작업부 세탁소 이제 이름이 동백일터 클리닝인데요. 2020년부터 문을 열어서 지금까지 32만 벌의 작업복을 세탁했습니다. 그 작년에 동백일터 클리닝 이용한 업체를 조사를 54곳을 했는데요. 전반적인 서비스 만족도가 92.9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처음에 한 벌에 위아래 한 벌에 1,000원이었는데 그 비용의 어떤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2,000원으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올랐으니까 이제 이용을 중단하겠다 하는 업체가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서비스가 현장에서 얼마나 필요하고 또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0: 네, 숫자로도 현장의 필요성과 또 만족도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So she shares that Dongbaek Workplace Cleaning, the public laundry in the Miyum Industrial Complex, has washed about 320 uniforms since opening in November of 2020. And at a satisfaction survey conducted last year among 54 utilizing companies showed an exceptionally high overall score. And even when operational challenges forced the initial fee of 1,000 won to increase to 2,000 won per uniform, not a single company stopped using the service due to the price hike, proving how desperately the service is needed and how deeply satisfied workers are on site. Well,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to Busan Worldwide, we are in the middle of the interview with Ms. Kim Hee-kyung here in the studio, the Policy Research Department Head at the Busan Labor Rights Center. Well, what does true respect for labor mean to you? 그럼 부장님이 생각하시는 진정한 노동 존중은 무엇인가요?
1: 제가 생각하는 노동 존중은 아주 거창한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 나의 평범한 하루가 다른 사람의 노동 위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거기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커피 한 잔을 마셔도 원두를 재배하는 사람, 운반하는 사람, 커피를 내리는 사람, 매장을 청소하는 사람, 이 모든 노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노동을 너무 당연하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네. 깨끗한 거리, 빠른 배달, 안전한 건물, 편리한 교통, 우리가 입는 옷이나 음식 모두 누군가의 노동에 의해 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노동 존중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노동을 보이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0: 네.
1: 공공작업복 세탁소 역시 단순히 작업복을 빨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노동자가 유해 물질이 묻은 작업복을 집으로 가져가지 않게 해서 가족의 건강까지 지키는 것, 이 보이지 않는 곳까지 챙기는 일상에서의 실천이 노동 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0: 그렇군요. Now she shared that and she believes respect for labor begins with the simple realization that our ordinary daily routines are only possible because of someone else's work. Whether it is the person cultivating coffee beans, delivering packages, cleaning streets, or preparing our food, she notes that we often take these efforts for granted. And defines respect for labor as making these invisible work actually visible. And ultimately, she emphasizes that a public laundry does more than just wash clothes. It protects the health of workers' families by keeping hazardous substances out of their homes and making it a tangible way to practice respect for labor in daily life. Now, while conducting this survey, you must have heard many concerns from workers on site beyond just the laundry issue. So are there any stories of workers or their families that stick out in your memory? 이번 실태 조사를 진행하면서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고민을 들으셨을 텐데요. 특히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었을까요?
1: 네, 제가 그 한 분을 60대 여성 청소 노동자를 만났는데요. 그 청소 노동의 과정과 어려움을 듣기 위해서 이제 만난 자리였는데 그분이 정말 신나게 그 현장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뭐 어떤 공간에 어떻게 청소하는지, 어떤 일이 힘든지, 사람들이 뭘 잘 몰라주는지.

0: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인터뷰가 끝날 무렵 그분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에 가도 나를 반겨준 사람이 없고 혼자 지내는데 오늘 이렇게 내 얘기를 잘 들어줘서 고맙다, 좋았다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말이 가장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날 청소노동자의 실태를 조사하러 간 거지만 저는 오히려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노동자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듣는 것 그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배웠습니다. 그 노동정책은 숫자나 제도로 만들어지지만 그 출발점은 결국 한 사람 이야기를 제대로 듣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1: 네. 때로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 자체가 존중의 시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So she shares that out of everyone she met on site, two individuals of the lasting impression, starting with a female cleaning worker in her 60s. She explains that they met to discuss the processes and also hardships of cleaning labor, and the worker excitedly detailed exactly how she cleaned each space, what was most difficult, and what people failed to realize. However, she calls that toward the end of the interview, the worker remarked how wonderful it felt to have someone listen to her story as she lived alone with no one to welcome her back home. This statement left a lasting impression on her. She reflects that while they originally went to investigate working conditions, she ultimately learned how incredibly precious it is to simply listen to a worker whose voice normally goes unheard, realizing that while labor policy is built on numbers and systems, its true starting point is genuinely listening to a single person. Well then, if you have other person's story, we would love to hear it as well. 다른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 주실까요?
0: 네, 또 하나 기억에 남는 장면은 그 택배기사 설문조사를 하던 새벽이었습니다. 네, 택배가 다른 지역에서 이제 부산에 내려오면 각 동네 그 집으로 배송하기 위해서 물건을 다시 나누고 싣는 공간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보통 터미널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한 새벽 5시쯤에 그 터미널을 찾아가서 택배기사님들을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시간 이었고 아침 일찍이라서 제대로 식사를 못 하신 채로 이제 컨베이어 벨트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끊임없이 내려오는 이제 택배 상자들을 그 자신이 맡은 지역에 물건인지 그 주소를 확인해서 찾아내고 무거운 상자를 내려서 다시 이제 차에 싣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기사님은 컵라면을 먹으면서 눈은 계속 컨베이어 벨트 위에 상자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숫자가 그 주소가 깨알같이 이제 적혀져 있다 보니까 라면을 먹어가면서 그 주소를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렇게 이제 어렵게 한부 두부 이제 받아가지고 설문지를 이제 사무실에 갖고 와서 이제 엑셀에 입력하고 이제 통계 분석을 했는데요. 근데 그 설문지에서 나오는 담배 냄새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1: 네.
0: 그 담배 냄새는 단순한 이제 담배 냄새가 아니라 새벽 노동의 피로와 긴장 쉬지 못하고 지낸 하루의 무게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통계표의 숫자 하나하나가 이제 누군가의 치열한 삶이다라고 하는 걸 좀 깨닫게 됐고요.
1: 네.
0: 그 노동정책은 반드시 현장의 목소리에서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1: 맞습니다. So she recalls another memorable scene from a survey carried out early in the morning with delivery drivers at a sorting terminal where packages are divided for local delivery. Arriving at 5 a.m. before sunrise, she observed drivers standing by a conveyor belt without eating, searching for packages for their assigned regions and loading heavy boxes into their vehicles. She remembers one driver eating cup ramen while keeping his eyes fixed on the moving boxes so as not to miss the tiny addresses, even as his noodles grew soggy. And when entering these hard-earned surveys into Excel back at the office, she notes that the lingering smell of cigarette smoke on the papers remained unforgettable. To her, it felt like the physical weight of fatigue, tension, and workday, right? Relentless workday. And this experience made her realize that every single number on a statistical chart represents someone's fierce reality, reinforcing her belief that policy must always begin with firsthand voices. Well,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 we are in the middle of the interview speaking with Ms. Kim Hee-kyung, the Policy Research Department Head at the Busan Labor Rights Center. And lots of messages I see coming in about workers' environment and how important it is. And we have Kevin Nim saying workers' rights can't be ignored, especially occupational hazards. And talking about the laundry service, such beneficial service for the workers, I absolutely agree. Well, is there any area where you feel the Busan labor scene is gradually improving?

0: lately. 그럼 최근 부산 노동 현장에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좋아지고 있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부산 노동 권익센터에서도 매년 그 부산 지역 노동 통계를 이제 그 보고서로 만들고 있는데요. 그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통계 수치만 놓고 보자면 부산의 현장이 좋아졌다라고 말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임금이나 산업재해나 뭐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 여전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 노동자들을 만나 설문조사를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 조사를 한다고 뭐가 바뀌어요? 라고 하는데요. 사실 그 자리에서 제가 반드시 이렇게 바뀝니다 라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0: 네.
1: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장의 목소리가 모이면 실태 조사가 되고 그 실태 조사가 정책의 근거가 돼서 그 근거 위에 조례가 만들어지고 예산이 이제 되게 되면 사업의 가능성이 논의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자업보세탁소도 처음에는 자업보세탁을 왜 공공이 해야 하냐라는 질문에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필요가 확인이 되었고 노동자 건강과 가족의 안전 문제로 논의가 넓혀지면서 조례와 정책으로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플랫폼 노동자 권익보호 조례도 그렇고요. 재난 시 필수 업무 종사자 지원 조례도 그렇고 가사노동자 지원 조례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0: 네.
1: 예전에는 개인이 알아서 견뎌야 할 문제로 여겨졌던 노동의 어려움들이 조금씩 공공정책의 언어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부산 현장이 좋아지고 있다는 말보다 좋아지기 위한 길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 네.
1: 노동자의 목소리가 그냥 사라지지 않고 조사로 남고 조례로 남고 정책으로 이어지는 것, 그것이 부산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작지만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0: 그럼요. So she honestly notes that based on annual labor statistics for wages, safety, and working hours, it is difficult to say things are easily improving. However, she emphasizes that gathered voices form the basis for surveys, which lead to policies, ordinances, and budgets. And just as a public laundry began with a simple question and turned into a health ordinance, ordinances protecting platform, essential, and domestic workers are shifting individual struggles into the language of public policy. So rather than claiming the workplace is already better, she concludes that the path to making it better is steadily being forged, which stands as a small but vital change in Busan. And I absolutely agree. Well, what kind of changes are needed then for Busan to become a city where workers can labor more safely and healthily? And what kind of city do you hope Busan becomes maybe 5 to 10 years from now? 네, 앞으로 노동자가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또 앞으로 5년 아니면 10년 뒤에 부산이 어떤 도시가 되길 바라시나요?
1: 네, 무엇보다 노동정책이 행정의 부수적인 영역이 아니라 시 정책의 중심에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 문제는 일자리에 그치지 않고 안전, 복지, 돌봄, 청년 모든 것과 촘촘히 연결되어 있거든요. 5년 뒤에는 부서 간의 벽을 넘어서 노동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노동국이 자리 잡고 시장 직속의 노동정책보좌관 제도가 당연한 자리로 정착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10년 뒤에는 부산이 노동정책은 부산이 가장 앞장선다라는 평가를 받는 도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산은 항만, 제조, 물류, 돌봄, 고령 등 노동 형태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만큼 오히려 선도적인 보호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잠재적인 도시입니다.
0: 네.
1: 일하다 아프면 눈치 보지 않고 쉴 수 있고 위험하면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0: 네, 참 단순하지만 그래서 더 정말 중요한 기준인 것 같습니다. So she states that labor policy must move to the center of city policy as it concerns tightly to safety, welfare, care, and youth initiatives. In 5 years, she hopes to see a dedicated labor bureau to oversee policies across departments and a permanent labor policy advisor directly under the mayor. In 10 years, she envisions Busan leading the nation in labor policy, leveraging its complex mix of port, manufacturing, logistics, and care sectors to design pioneering protection model. Ultimately, she hopes for a city where workers can rest without hesitation when sick and speak out confidently when facing danger. Well, before we wrap up, can you share your last words with our listeners tuning in right now?
2: 네, 오늘 이야기 나눈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방송 소감과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1: 네, 마지막으로 공공작업복 세탁소에 대한 기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공공작업복 세탁소는 전국에 27개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동부산 산단의 공공작업복 세탁소 건립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큽니다. 이미 실태 조사가 이루어졌고 이후 예산

0: 가능한 그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례도 만들어졌습니다. 후보지들도 거론되고 있는 만큼 이제 예산이 반영되면 실행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1: 네.
0: 요즘 정책 효능감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공공장학법 세턱서가 바로 노동자들이 아, 실제로 달라졌네라고 느낄 수 있는 첫 사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부산 노동자가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1: 네.
0: 오늘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So she highlights that with around 27 public work clothes laundries operating nationwide, a social consensus on their necessity has been reached. She expresses immense anticipation for the upcoming facility in the Eastern Busan Industrial Complexes, noting that following the initial survey and ordinance, potential sites are already being discussed. And she hopes this laundry becomes a milestone project that allows workers to truly experience policy efficacy firsthand and ask for continued public interest so that Busan's workers can labor in safety and health. Well, before we let you go, I want to ask you today's text topic question. 청취자와 함께 답하는 질문 드릴게요.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뒤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0: 네, 10시 넘어서 이제 늦은 귀가를 했는데 어제 사놓은 빵이 가족들이 안 먹고 그대로 남아있을 때 소소한 행복을 느낍니다.
1: 네. 네. 그렇군요.
0: 그리고, 네, 그리고 자려고 이제 누웠는데 네. 이제 목에 닿는 이불이 사락사락한 그런 감촉을 느낄 때 하루의 피로가 날아가는 그런 기분입니다.
1: 너무 좋습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좋은데요. She finds small happiness when she returns home late past 10 p.m. and finds that a, you know, bread and pastry she bought the day before is still left untouched by her family. And she also feels that she loves when she just lies down and to sleep and catches that rustling texture of blanket against her neck, and I love that sound. And that's gonna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with Ms. Kim Hee-kyung here in the studio, the Policy Research Department Head at the Busan Labor Rights Center. 네, 오늘 저희 인터뷰에선 김희경 부산 노동권익센터 정책연구부장과 함께했는데요. 연구부장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All right, with that, let's take a quick song break. This is Pharrell Williams with Happy.

0: The time is now 11:43, which means it's time for Correspondent Reports. We're going to turn to China today for the latest updates. Our correspondent Park Jin-hee is joining us from Beijing. 네, 오늘은 중국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중국 베이징의 박신희 통신원,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중국 통신원 박신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So let's jump into it. For our first story, China's government debt has surpassed 100 trillion yuan for the first time in history. So what exactly is the scale and how quickly has it been growing?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중국의 정부 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100조 위안을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 규모인지 또 증가 속도는 얼마나 빠른지 짚어주시죠.
1: 말씀하시죠. 예, 중국인민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중국 정부 채무 잔액은 100조 6천억 위안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우리 돈으로 약 2경 2,600조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지난해 말 94조 9천억 위안에서 불과 5개월 만에 5조 위안

0: 이상 증가한 셈인데요. 특히 2020년 46조 5천억 위안 수준이었던 정부 채무가 최근 5년 사이에 2배 이상 늘어나면서 증가 속도도 매우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 I see. So according to the data released by the People's Bank of China, as of the end of May this year, China's government debt balance was compiled to and at 100.6 trillion yuan, and this is a scale of approximately 22,600 trillion Korean won. It means it has increased by more than 5 trillion yuan in just 5 months from 94.9 trillion yuan at the end of last year. And notably, the government debt, which was at the level of 46.5 trillion yuan in 2020, has more than doubled over the past 5 years, showing that the rate of increase is also very fast. Well, what is the background behind this sharp surge in debt, and how are the Chinese government and experts evaluating it? 이렇게 채무가 빠르게 늘어난 배경은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중국 정부는 이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고 전문가들은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까?
0: 중국 정부는 최근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치면서 국채와 지방정부 채권 발행을 크게 늘려왔는데요. 발행된 자금은 에너지, 교통, 수리시설 등 대규모 인프라 건설과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를 공식 채무로 전환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중국 전문가들은 현재 채무 규모가 크지만 여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기준 GDP 대비 정부 채무 비율이 68.7%로 주요 20개국 평균보다 낮고 외채 비중도 크지 않아서 중앙정부의 추가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앞으로도 관심이 이어질 것 같은데요. So to respond to the recent economic slowdown, the Chinese government has significantly increased the issuance of national bonds and local government bonds while pursuing an active fiscal policy. The issued funds were used for large-scale infrastructure construction, such as energy and transportation facilities, and for converting hidden debts of local governments into official debts. And Chinese experts actually evaluate that although the current debt scale is large, it is still at a manageable level. In particular, they're putting forward the position that the central government has sufficient additional fiscal capacity, as the government debt to GDP ratio as of 2024 is 68.7%, which is lower than the G20 average, and the proportion of foreign debt is not large. Well, with that, let's jump into our next story. China's leading robotics company, UBTech, has unveiled a home humanoid robot centered on emotional interaction, and it is generating significant attention. So can you tell us more about the product? 네, 다음 소식 볼게요. 중국의 대표 로봇 기업 유비테크가 사람과 감정을 주고받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선보여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어떤 제품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0: 유비테크는 지난 2일 가정용 휴머노이드 로봇인 유원 시리즈의 예약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남성형과 여성형 모델로 출시되면서 사람과 매우 유사한 외형을 갖춘 것이 특징인데요. 88개의 고자유도 관절과 자체 감성 AI를 탑재해서 사용자와 자연스럽게 교감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또한 외형 맞춤 제작 기능과 암호화된 로컬 메모리 기능도 제공됩니다. 아직 최종 가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예약 판매 열흘 만에 3,800대 이상의 주문을 확보하면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1: 와, 정말 영화 속 이야기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So he said UBTech started the pre-orders for its home humanoid robot, the U1 series, on the past second, June 2nd. It is released in male and female models, and its key feature is having an appearance highly similar to humans. It is designed to naturally interact with users, equipped with 88 high degree of freedom joints and its own emotional AI. Also, customized appearance production features and also local memory functions are also provided. Although the final price has not been disclosed yet, it is receiving high attention, securing more than 3,800 orders in just 10 days of pre-orders. Well, although, as we mentioned, the price hasn't been disclosed yet, 3,800 orders, pre-orders have already been made. So how is the market evaluating this product? 아직 가격도 공개되지 않았는데 예약 주문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시장에서 이번 제품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0: 업계에서는 이번 제품이 단순한 기술 제품을 넘어서 감정 소비자

0: 취재 시장을 겨냥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기반 연애 게임 캐릭터를 현실에서 구현한 것 같은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사람과 닮은 외형과 맞춤 제작 기능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유명인 외형을 모방할 경우 초상권과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관계 악화나 로봇에 대한 과도한 정서적 의존 등 새로운 윤리적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So within the industry, attention is being paid to the point that this product targeted the emotional consumer goods market, moving beyond a simple technology product. In particular, expectations are emerging that it can provide an experience akin to realizing an AI-based dating game character in reality. However, voices of concern also exist regarding its appearance excessively resembling humans and the customized production feature. Points are being raised that if it imitates the appearance of celebrities, of course, publicity rights and copyright issues could occur. Also, opinions are emerging that social discussion regarding new ethical issues, such as the weakening of human relationships or excessive emotional dependence on robots, is necessary. With that, let's jump into our final story. Korean convenience store chain CU, as we know, is preparing to enter the Chinese market. So, what approach are they taking? 네, 마지막 소식 볼게요. 국내 편의점 업체 CU가 중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중국 소비자들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건가요?
0: CU는 최근 중국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중국 내첫 온라인 매장 개설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현재 온라인 매장에서는 한국 식품 위주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오프라인 매장 진출도 함께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곧바로 대규모 오프라인 출점에 나서기보다는 온라인 판매를 통해서 중국 소비자들의 선호도와 구매력, 그리고 적정 가격대를 먼저 파악하려는 전략으로 분석됩니다. 이는 중국 시장 진출했다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사전 검증 단계로 볼수 있습니다.
1: I see. So CU recently revealed its plan to open its first online store in China through Chinese social media. Currently, the online store is selling products centered on Korean food, and it is known that they are preparing to enter offline stores as well. However, rather than immediately stepping out for a large-scale offline store openings, it is analyzed as a strategy to first grasp Chinese consumers' preferences, purchasing power, and appropriate price points through online sales. This can be viewed as a pre-verification stage to reduce risks according to entering the Chinese market. And global convenience store chains are already firmly established in China. So what are the key challenges CU must address to compete in that market? 중국엔 이미 글로벌 편의점 업체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CU가 현지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요?
0: 중국 편의점 시장에서는 이미 패밀리마트와 로손, 세븐일레븐 등 대형 업체들이 수천 개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시노팩 계열 편의점도 2만 개가 넘는 매장을 보유하고 있어서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입니다. 업계에서는 CU가 후발 주자인 만큼 좋은 입지와 비용 관리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또한 한국 상품을 수입할 경우 물류비 부담이 크고 현지 조달을 확대하려는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현지화 전략과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핵심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1: 네, K푸드의 인기를 실제 소비로 연결할 수 있을지, CU의 이 중국 도전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So in the Chinese convenience store market, large companies such as FamilyMart, Lawson, and 7-Eleven are already operating thousands of stores. Added to this, convenience stores affiliated with Sinopec also possess over 20,000 stores, making the competition extremely fierce. Within the industry, a CU is a latecomer. Views exist that it might experience difficulties in securing good locations and managing costs. Also, if they import Korean goods, the burden of logistics cost is large, and if they are exp to expand local procurement, they face the task of building a new supply chain. So, to settle successfully in the Chinese market, localization strategies and securing a stable supply chain are projected to be core tasks. So as a latecomer, right, to the market, securing prime location and building a reliable supply chain will both be significant burdens, and how effectively CU executes this localization strategy will likely be the deciding factor. So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

0: world. BEFM, Busan 영어 방송.
1: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2: The beautiful landscapes, the beach, the delicious food, I love Tojikupap, are some of the many things that make Busan a great city to live in. But it is the multicultural society and the warmth of its people that make Busan a really dynamic city. Hola amigos, my name is Jonathan Badillo and I am from Mexico. I arrived to Korea 3 years ago with a one-way ticket and now I study my master's degree at Busan National University. I fell in love with Busan way before even moving here. It all began with a weekend trip for me to realize this was the city where I wanted to live in. I moved here and I realized it was the right decision. From the moment I arrived to Busan, I felt very welcome, and as if I was a Busan Saram already. Busan Saram, my God! There is so much going on in this dynamic city that it is so easy to get involved in one of the many activities to promote cultural exchange in Busan. I firmly believe that the greatness of a city lies within its people, which is what makes Busan the greatest city.

0: 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소리와 아이디어로 직접 만드는 라디오 청년 친화 도시 청취중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6: Youth Friendly City On Air is looking for you.
5: 부산 진구청과 부산 영어 방송이 지원하는 청년 라디오 청년 친화 도시 청취중. 청년 정책, 상권, 문화 그리고 지역 이슈, 그 어떤 이야기라도 좋습니다.
6: Culture, local issues, or your own unique stories. If you can dream it, you can air it. This is brought to you by Busan Jingu District and BEFM, Busan English Broadcasting.
5: 부산에 거주하는 만 18세부터 39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접수는 6월 21일 일요일까지.
6: Open to any Busan resident aged 18 to 39. Apply by Sunday, June 21st. For more details, please visit www.befm.or.kr.
5: 자세한 내용은 부산 영어 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7: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8: 제가 들어드릴게요.
9: 여기 앉으세요.
7: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못생기지 않기.
1: 알았어, 생각해볼게.
0: 우리만의 길을 가기.
2: 묵묵히 우리 길을 가기.
0: 가기.
1: 오케이.
3: 너 진짜 입술 깨면 가만 안 놔둔다.
0: 꼴뱅이가 싫어.
4: 나 이름은 섭수배요.
5: 싹쓸이!

0: 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소리와 아이디어로 직접 만드는 라디오 청년 친화 도시 청취중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6: Youth Friendly City On Air is looking for you.
5: 부산 진구청과 부산 영어 방송이 지원하는 청년 라디오 청년 친화 도시 청취중. 청년 정책, 상권, 문화 그리고 지역 이슈, 그 어떤 이야기라도 좋습니다.
6: Culture, local issues, or your own unique stories. If you can dream it, you can air it. This is brought to you by Busan Jingu District and BEFM, Busan English Broadcasting.
5: 부산에 거주하는 만 18세부터 39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접수는 6월 21일 일요일까지.
6: Open to any Busan resident aged 18 to 39. Apply by Sunday, June 21st. For more details, please visit www.befm.or.kr.
5: 자세한 내용은 부산 영어 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7: 안녕하세요. My name is Lian Makasar. I'm nine years old, fourth grader at Yeonji Elementary School. In my family, my mom is Korean and my dad is Canadian. I also have a younger brother. Now I was born right here in Busan and have lived here my whole life. This city is great because all the activities I can do. I love going to all the beaches and riding my bicycle around the rivers. Being part of this city is great because I get to meet so many different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Thanks for listening to my story, Global City Busan. We'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wa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영어 방송.
8: These are the guidelines for fire safety in multi-use facilities and apartments. First, facility managers should regularly inspect fire safety equipment. In the event of a fire, immediately report it and make announcements, prioritizing evacuation of vulnerable groups such as children and the elderly. Second, before evacuating, carefully assess whether it is safe to do so. Cover your nose and mouth. Stay low, use the stairs, and close doors behind you. Third, if you can't evacuate, seal the door to keep smoke out and call 119 for rescue. This message wa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the National Fire Agency.

난 너의 약간들을 모두 하나같이 뱅뱅뱅뱅 하늘을 슝슝 그냥 막 하늘을 날아다녀 슈퍼맨 너의 꼬리 위에 매달려 웃음 짓게 만들어 내게 뱀네 너 후대 만드는 그 화살 날 칼들이 쟤는 싹 다

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2: Want to be a friend of BFM 부산 영어 방송? You can chat with BFM through our KakaoTalk service. You can share your messages and photos through KakaoTalk, and you can easily become BFM's Kakao friend by searching BFM through the Find a Friend option. Come share and chat with us at BFM anytime, anywhere, for free. Don't forget to add BFM 부산 영어 방송 to your Kakao friends list. Man, I haven't got a
3: chance. I call 김밥가게 박 사장님도 문구점 김 사장님도 우리 부산의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들 우리 동네 작은 가게로 향하는 발걸음이 우리 부산의 경제를 키워가는 한 걸음입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4: The time is now 3 o'clock.

0: of the world. BEFM, Busan Yeongwangsa.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2: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 합니다. 배울 준비 됐지예?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영어 하이소.
2: 어서오세요. 아, 처음 오셨나 보네. 등록하러 오셨어요.
3: Yes, hello. I'd like to sign up for a gym membership, please.
2: 어, 멤버십, 굿. 요즘같이 추운 날에는 바깥 운동보다는 이 헬스장에서 운동하기 딱이죠. 고객님, 자, 여기가 헬스장이고 저기가 요가하는 요가룸, 그리고 저쪽이 이제 스트레칭하는 스트레칭룸.
3: Great. The facilities are actually really nice. Much better than I expected.
2: 아, great. Thank you. 그러게, 다들 우리 헬스장 하루만 와보면 시설이 좋아서 다 등록한다니까요.
3: Oh, and do you have a shower?
2: 어, 네? 샤워? 어, 지금 나한테 샤워했냐고 묻는 것 같은데. 어, 무슨 냄새가 나나? 아, 샤워.
3: Yes, do you have a shower here?
2: 오늘 샤워 안 했는데 냄새 나나 보네. 뭐 어디서 나는 거고? 여기 발인가?
3: What are you doing? So I'm asking a shower. You know, like a locker room?
2: 아, 오늘 땀이 별로 안 나서. 어, no shower today, sorry.

0: 네. 아, 냄새 안 나는 것 같은데. 아, 뭐고? 이 슬리퍼에서 나나?
1: Oh, no, no, no. I didn't mean that. I was asking if the gym has a shower.
0: 냄새가 그렇게 너무 나면 제가 얼른 가서 샤워하고 올 테니까 여기 홍보 잡지 이거 보고 차 한잔 하고 있으세요. 알겠죠? 금방 하고 올게요. 샤워. I have a shower right now.
1: Wait, where are you going? Do you have a shower? Do you have a shower?
2: Do you have a shower?
3: Shower라는 단어는 몸을 씻는 샤워를 하다라는 의미의 동사뿐만 아니라 샤워실, 그리고 씻는 샤워, 행동 자체를 말하는 명사로도 쓸 수 있습니다. 샤워할 거야. I'm going to take a shower. 샤워실 있나요? Do you have a shower? 라고 하면 됩니다.
2: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샤워실 있나요? Do you have a shower?
1: Do you have a shower?
2: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1: See you tomorrow.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Coming up next is For My Busan with Laura McLucky. BEFM, Busan 영어 방송.

0: 아니면 뭐 그냥 뭐 매일매일 생활에서 사용하는 별명 있으면 닉네임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we're gonna get all your song requests. 네, 신청곡도 받고 있습니다. 샵 9050-89050 or 카카오톡. Also live stream and the messages cost 100 won. Alright, time for news feed.
1: System check complete. Destination set. Busan.
0: Ladies and gentlemen, this is your captain speaking. We're now making our approach to Busan. Cabin crew, prepare for landing. We've just landed. Welcome to For My Busan.

0: Welcome to On The Mic, Made in Busan. 오늘은 예술감독 공명성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예술감독 공명성입니다. 부산이랑 서울 오가면서 예술기획 활동 진행하고 있고요. 예술인들이 할 수 있는 실천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은 기획자입니다.
0: 지금 되게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사실 굉장히 많은 일을 동시에 해내고 계시잖아요.
1: 그렇죠.
0: 하시는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1: 저는 부산에서 전시공간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전시공간을 운영을 하면서 재단이나 미술관들의 전시도 기획을 하고 작가들이랑 같이 독립 프로젝트도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창작자가 어떤 식으로 제도로 들어가는지까지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그거를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창작자들이랑 되게 밀접하게 작품을 만들어서 그거를 갤러리 그리고 미술관에 소개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0: 예술가들을 이어주는 수많은 일들을 시작하시게 된 계기도 좀 궁금합니다.
1: 저는 이제 어렸을 때는 좀 과학 수학 분야에 좀 관심이 많았어요.
0: 네.
1: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는 막 과학 영재 활동도 하고 실험하는 그런 프로젝트도 진행했었는데 성인이 되면서 벽에 부딪히는 거죠. 진짜 천재들 만나는 그래서 이제 아 과학은 내 길이 아니구나. 그 다음 또 하고 싶었던 게 창작자가 되는 거였어요. 창작자가 되려고 보니까 저보다 잘하는 사람이 또 너무 많은 거예요. 예, 창작자도 내 길이 아니다. 그러면은 나는 이 사람들을 서포트할 수 있는 직업을 가져야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어요.
0: 네.
1: 이 사람들을 소개하고 유통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싶었는데 예술 감독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좀 정리를 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갤러리스트는 이 사람들이 시장에 뛰어드는 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0: 지금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아이테르라는 이름의 갤러리를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21년에 개관을 한 게 맞을까요?
1: 저희가 전시장으로 등록이 된 건 21년도고요. 19년도부터는 레지던시로 활동을 했어요. 갤러리는 21년도가 맞고 작가님들이랑 같이 소통하기 시작한 거는 19년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0: 지금까지 굉장히 꾸준히 작품을 소개를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오픈하게 된 이 배경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1: 21년도가 코로나 되잖아요.
0: 아 그렇죠.
1: 그때 제가 친구들이랑 같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막 찾고 있었어요. 두 가지 미션이 겹친 거죠. 내가 전시장도 하고 싶고 친구들이랑 놀고도 싶고 하는데 딱 맞는 공간을 찾았어요. 이게 자본이 그렇게 많이 없으니까 무조건 스토리텔링으로 가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이게 부산스러운 건물을 찾기 위해서 부산에 엄청 많은 건물들을 봤어요. 진짜 거의 모든 건물을 다 탈탈 털어가지고 결국에 마지막으로 찾은 게 이제 범일가옥이라는 엄청 오래된 집이었는데 저는 미술 전공이 아니거든요.
0: 네.
1: 학부가 저는 광고 전공이에요. 19년도에 작가님들이랑 레지던시 2년 동안 하면서 배우고 대학원 가는 것처럼 레지던시를 운영을 하면서 작가님들한테 작가랑 작품 활동이 어떤 건지 좀 배우면서 21년도에는 전시공간으로 이제 오픈을 하게 됐는데 돈이 없으니까 하루는 여기 전등을 달고 한 달은 와이어를 붙이고 또 한 달은 이제 전시 좌대 사고 약간 그런 식으로 직장을 그때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여유 자금이 얼마 없잖아요.
0: 그렇죠.
1: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 매달 조금씩 조금씩 준비를 해서 전시장을 이제 만들게 됐죠.
0: 전시를 기획하실 때 어떤 걸 좀 먼저 고려하시는지도 궁금해요.
1: 저는 좋은 전시는 우리가 공감하는

0: 이야기를 하고 있냐가 1번인 것 같아요.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는 동시대 아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거를 어떤 식으로 은유적으로 사람들한테 인사이트를 줄 것이냐. 작가들은 보편적으로 자신의 메시지를 발표하는 사람이고 그것이 어떤 기반으로부터 어떤 이야기로부터 나왔느냐,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작가가 그런 메시지를 만드는 게 제일 먼저 중요하고 그것을 친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드는 게 또 전시장의 역할인 것 같아요. 작가님들은 작품을 그렇게 하시는 거고 전시장은 그것을 가장 친절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1: 지금 진행 중인 전시가 있다면 혹시 하나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0: 지금도 아주 재밌는 전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1: 네, 어떤 건가요?
0: 허남문 작가님의 전쟁이 만든 용적률이라는 전시가 6월 1일부터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분이 이제 DMZ에서 군 복무를 하시면서 보게 된 휴전의 풍경들, 철모라던가 우리가 미처 회수하지 못한 그런 전쟁의 흔적들이 그쪽에서 아직 볼 수 있으니까 한 30년 정도 작업 활동을 하시면서 철모가 쌓여있는 작업이나 그리고 DMZ에서 볼 수 있었던 자연의 풍경들을 가지고 만든 회화들, 그쪽에서 들을 수 있었던 그런 소리들도 녹음해서 가져오셨어요.
1: 아, 소리들까지요?
0: 네네. 그래서 전시장에 들어가면은 물이 흐르는 소리를 들으면서 DMZ의 약간의 그 초원들을 지나면은 철모들이 쌓여있고 휴전선도 연출을 해놨어요. 철조망을 막 감아가지고 휴전선이 있고 그 너머로는 북한도 연출을 해놨거든요.
1: 와, 정말 DMZ처럼.
0: 네네네.
1: 아, 이 전시를 지금 아이텔의 범일가옥에서 만나볼 수 있는 거죠?
0: 네, 맞습니다.
1: 범일가옥은 범일동에 위치해 있는 건가요?
0: 네네.
1: 이렇게 부산을 기반으로 활동하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0: 대학을 부산에서 나와서.
1: 아, 그렇군요. 네. 부산 토박이이신가요?
0: 그건 아닌데요. 저는 이제 제일 처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가 로컬에서 시작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가장 한국스러운 동네가 저는 부산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저는 근대 문명의 발원지는 저는 부산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되게 중요한 지점이 미술이 시작되게 된 곳은 저는 개항을 하게 된 부산에서부터지 않았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추적을 하다 보니 점점 이제 퍼즐이 맞춰지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개항과 그리고 일제강점기 지나고 6.25 지나면서 거의 모든 작가들이 부산을 지나치면서 작업을 해나갔고 우리는 미술의 시발점에 대해서 묻는다면은 부산항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기서 활동을 지속하는 거가 저는 되게 미술사적으로 좀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이런 로컬 아티스트들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매칭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신 걸로 알고 있어요.
0: 맞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예술가적 실천이 어디서 일어났느냐 되게 중요한데 이거를 한국에서만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거를 큐레토리얼 프랙티스라고 해가지고 우리 예술적 실천을 어떤 식으로 기록해 나갈 것인가, 이 구역에서는 이 나라에서는 어떤 식으로 실천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궤적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한국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아, 이거는 나의 역할이다. 코리안 큐레토리얼이라는 그런 타이틀로 하나의 주제로 사람들을 모아가는 형태의 작업들을 진행하는데요. 보통의 기획전이랑 다른 점은 로컬의 서사를 기반으로 이제 창작을 모집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제라고 하면 무슨 뭐 사랑, 평화, 좀 추상적인 것들로부터 시작된 것이 이제 보통의 단체전의 주제로 많이 잡히는데,
1: 네네.
0: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사는 땅으로부터, 국가로부터 나온 생각이 창작으로 이어지는 것이 뭐 좀 진정한 그런 시대를 담는 작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코리안 큐레토리얼은 우리가 우리 땅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1: 좀 더 로컬에서 출발하는 그런 접근이네요.
0: 네.
1: 와, 너무 재밌습니다. 너무 아쉽지만 벌써 마지막 질문인데요. 혹시 감독님을 표현할 수 있는 영어 단어 혹은 좋아하시는 영단어를 하나 골라주신다면 어떤 단어일까요?
0: 저는 큐레토리얼이라고 하고 싶어요. 큐레토리얼이 합성어인데요. 큐레이션이랑 튜토리얼이 붙은 거예요. 튜토리얼이 게임할 때 처음 들어가면은 그 기본적인 매뉴얼을 알려주는 기능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부산 그리고 한국에서 우리가 예술을 감상하고 창작하는데 좀 조그만한 그런 방향이라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1: 말 그대로 큐레이션과 튜토리얼의 합성이군요.
0: 네.
1: 오늘 이렇게 자리해 주시고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On The Mic Made in 부산이었습니다.
2: Well, thank you very much to Kadra and our art director, 공명성님. 너무 재밌었습니다. So please, everybody, go and check out the exhibition.

0: Japan, Busan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어떤 거를 쓰는지 그것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황 작가 아니면 봅시다. 사랑도 아니면 뉴젠 미셸 님들 왜 어텀 스카이 님왜이별어이 닉네임을 쓰는지 이유도 진짜 궁금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신청곡도 받고 있어요. 신청곡도 많이 보내주시고 우리는 2부에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서 상품 한 명한테 보내드리겠습니다. 한명 뽑아서 상품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영어로 할게요. Today we're talking about nicknames. Do you have a nickname? Our intern 가인 씨, her nickname is 방가 방가인, and our producer 박 PD is 녹차 because his name is 박보성, and of course 보성 is very famous for green tea. So 녹차. Who gave you that nickname, 녹차? Every friend. Oh, good. My nickname is Scottish 아줌마. Oh yeah. I like it. I would like a new nickname. What would be a good new nickname? Dr. McLucky. But that's not as funny. That's not as funny. So tell us your nickname, how you got it, why you got it, do you like it? And you can also send us a song request. We'll gather them and make a playlist for you. 자, 여러분 넘어갈게요. 노래 한번 해드리고 그 다음에 Laura's Quick Dive으로 들어가겠습니다. This is 태양, Eyes, Nose, Lips.

they offer up another name, you know? Working with international kids for many years, names are very important. So, yeah. And to any Koreans out there, you don't need an English name if you don't want one. 100%. News and Mishenim says, 제 별명은 잔미채입니다. Oh, okay. So, 진미채. Oh, 죄송합니다. 진미채. So, I know News and Miche. It's not Miche. Miche. Okay. Cool. 진미채입니다. 왜인지는 아시겠죠? I don't know. 설명해 주세요, 미채님. 아, 진미채님. I don't know. 나 몰라요. 아이 몰라. 아, 어렵다. 5073 name texting in. 제 온라인 아이디는 yesman입니다. Yesman. Oh, good. Yesman입니다. 저는 모든 일에 no를 말하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아, 여러분 부탁은 좀 거절해야 하는데 그것도 힘듭니다. 거절하는 거는 진짜 내 취미거든요. 예전에 제가 대부분은 네 알겠습니다. 네 예스 예스. 요새는 내 취미 제일 좋아하는 취미 너 첫 번째는 낮잠 두 번째는 거절 안 돼. No sorry not sorry. 안 됩니다. 거절하는 게 진짜 재밌어요. 자 let's see who else we've got. 고수님 저의 별명은 고수입니다. 정말요? 뭐든 고수입니다. 고수. 고수. What is 고수? Master. 와, 자신감 진짜 넘쳐요. 고수. I like that. But isn't 고수 also like coriander? Cilantro. No? It's an ingredient, it's a vegetable. 맞다. 고수. I thought that was that 고수. I thought it was 그 고수는 가가가가가 가가가가인 줄 알았어요. 가가가가. 신청곡은 제주도 푸른밤 by 성시경입니다. 아 제주도 가고 싶다. 나도. 안착한만님 생 저의 별명은 고 이때 선생님이 호빵맨 같다고 해서 이후 별명이 되었어요. 호빵맨. 너무 귀엽다. I want to see 호빵맨. Are you going to draw me a picture of 호빵맨? Oh, okay. Okay, listen, I've got so many messages coming in, but I'm going to play you two songs. This is Queen, A Winter's Tale, Part 1, and then we've got Black and White by Gina. And we'll come back after these songs. Keep sending your messages, sending your song requests.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2: 'Stuck in traffic again. No parking spaces anywhere. All I've done is drive. And I'm already completely drained, drained, drained. Maybe I'll skip the drive today. Instead of driving, every ride is my time. Put on my headphones, catch a quick nap, or simply gaze out the window without a thought. A morning that used to rush by, finally, feels like my time. Less driving, more living. Take back your time. Public transit is the easiest way to reclaim your day.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영어 방송. We are

0: Zero Waste Rangers.
1: To save Mother Earth, just remember the 5 R's.
2: Would you like a bag for that?
0: No, thanks. I brought my own bag. Number one, refuse. Just say no to things you do not need.
2: This shirt is so out of style.
0: Why not take it to a flea market? Number two, reduce. Buy only what you need and share with your neighbors.
2: One iced Americano coming right up.
0: Can I get that in my tumbler? Number three, reuse. Single use, that's not how we do things.
2: This is such a hassle. Let's just throw it all in together.
0: You've got to peel off the labels and rinse them out. Number four, recycle. Rinse it, peel it, and recycle properly.
2: This looks different from other sponges.
0: It's a biodegradable loofah. Number five, rot. Choose a product that returns to nature.
2: Refuse, reduce.
0: Reuse, recycle.
2: And rot. The 5R pledge to protect our planet.
3: Now, 방송 광고라는 부메랑을 던져보세요. 소비자를 향해 정확히 날아가는 광고. 힘차게 돌아가는 경제. 부메랑처럼 다시 기업의 이익으로 되돌아오니까요. 방송 광고, 경제에 큰 힘이 됩니다. 부산 방송 광고 발전 협의회.
4: The time is now 6 o'clock.
5: BEFM Local News at 6.
6: CNC회는 다음 달 개원을 앞두고 오늘 당선 의원들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열었습니다. 의정 활동 전반에 대한 소개와 함께 시와 시교육청의 주요 현안, 지방 의정 지원 서비스 준비, 특강 등이 진행됐습니다. 제10대 부산시의회는 오는 7월 6일 임시회를 열고 의장단 선출과 상임위원회 구성 등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7: The Busan Council held an orientation session today for its newly elected members ahead of the opening of the new council next month. The program introduced the overall responsibility of council members and covered key issues involving Busan City and the Busan Office of Education. It also provided information on local legislative support services, followed by a special lecture. The 10th Busan Council is scheduled to convene its first extraordinary session on July 6th, when it will elect its leadership and form standing committees, officially beginning its legislative activities.
6: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의 인수위원회에 노동과 환경, 문화 등 지역 현안에 대한 각계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수위는 다양한 요구사항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달 말까지 시민 제안 수렴과 현안 점검을 통해 민선 9기 핵심 과제를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인수위는 북한 오페라 하우스 현장도 방문해 개관 기념으로 추진 중인 공연의 적절성을 검토하는 등 지역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7: Various groups are continuing to present proposals on regional issues, including labor, the environment, and culture to the Transition Committee of Busan Mayor-elect Chun Jae-soo. The Transition Committee said it is reviewing a wide range of requests and plans to finalize the key priorities for the 9th popularly elected Busan City Administration by the end of this month through public consultations and reviews of major local issues. The committee also visited the Busan North Port Opera House construction site to review the appropriateness of a performance plan for the venue's opening and discuss broader issues affecting the local arts and cultural sector.
6: 지난 BTS 공연 기간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드사의 분석 결과 부산 방문 외국인 관광객 5만 4,700여 명의 부산 지역 결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3.3%, 결제 건수는 97.3% 증가했습니다. 특히 전통시장 소비가 약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숙박업 결제액이 228%로 가장 크게 증가해 공연 특수가 지역 상권 전반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7: Spending by international tourists increased significantly during the recent BTS concert period,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2: 커밍 업 넥스트 이즈 올 스타 잉글리쉬. BFM 부산 영어 방송.

0: 아,
1: 누군지 알겠는데.
0: 예, 아는데. 아, 어디였더라? 아. A?
1: Oh my god, me?
0: 아, 그럴 때 it's on the tip of my tongue 이라고 yep. 하죠. 네. But also, I find a lot of times when you go to another country and you're maybe, you know, having a conversation with a person there, and you're trying to use, let's say, that, you know, that mother language, the country official language there,
1: yes.
0: right? 아, 그걸 뭐라고 하더라? They're saying this, oh, 아, 그거, you know, you're using English, and then, 아, 그거 뭐라고 하더라? How do you say it? How do I put this?
1: Yeah, like, how do I put this is even when I'm speaking English, I explain something, and 설명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았을 때, oh, 네. how do I put this?
0: 맞아요. Or I can't find the word.
1: Yeah.
0: 네, 그 진짜 그 맞는 단어를 못 찾아, 생각이 안 나라고 하는 뜻이죠. I can't find the word.
1: Yeah, or like, I love this one. It's like, what's the word? It's like, what's the word? 이렇게 물어하는 것 같아요.
0: What's the word?
1: What's the word?
0: 이렇게 하면 됩니다. 손까지. What's the word?
1: 손은 하지 마세요.
0: 우리 낙진님 고등학교 때 제2 외국어로 프랑스어 했었는데 다 까먹었어요. 근데 probably in Canada, I feel like, well, I'm assuming.
1: Okay.
0: French. I was about to say French. French is probably a required second language,
1: yes.
0: no?
1: Yes. It's actually not our second language. I think it's like, it's English and French is our first language.
0: Official language.
1: Official language.
0: Right?
1: And it's like, 모든 상품에 다 영어랑 불어가 있어요. And like, I think you probably get paid more if you can speak French.
0: Oh, really?
1: So, yeah. I should 혹시, learn it someday.
0: 혹시 모르니까, 맞아. 네. 혹시 모르니까. 저도 뭐 배우고 뭐 캐나다 갈 수 있으니까. 네. 미국에는 you get a choice between French
1: and Spanish.
0: Spanish. 네, 근데 저는 캘리포니아 살았으니까 Spanish being more useful.
1: Yeah, I would say Spanish is more useful in America.
0: 근데 요즘에는 if you go to other schools, like other languages like Japanese, Chinese, even Korean
1: yeah.
0: is offered. 네. So welcome, 여러분, to the Tuesday edition of All Star English. 오늘 재밌는 코너들이 기다리고 있죠, 맞지?
1: 네, 맞아요. 네. What are the corners?
0: That's what you think. 그건 네 생각이고. Fun little balance game we have going with Asia. 세대마다 어떻게 생각이 다른지 알아보는 시간이죠. 우리 부스타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그리고 여러분이 기다리는 EPQ 전 국민 영어 한마디 프로젝트가 기다리고 있죠. Easy Peasy Quiz.
0: That's right. Easy Peasy Quiz. Real-time call-in English quiz. You call us. You answer three very easy English quiz questions. 세 문제만 맞추면 푸짐한 선물 드리고 있거든요.
1: Don't call just yet. 지금 바로 전화하시면 안 되고요. Just keep the numbers in mind for now. 네 개의 번호만 기억해 주세요.
0: 아직 okay. 저장 안 했어요, 여러분.
1: 10회 많이 해요. Okay, here we go. 051-744-6693 6694, 6695, 그리고 6696. 퀴즈 코너 시작하고 6시 45분쯤 노래 나올 때 전화하시면 됩니다.
0: That's right. 45분입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Alright, let's get it. 다음으로 코너 속의 코너 트라이링고 날씨 요정 모시겠습니다.
2: (웃음) 네, 안녕하세요. 날씨 요정의 시간이 왔는데
1: 네, 트라이링글리시라고
0: 날씨 요정 시간이 왔습니다. 한국어, 영어, and
1: 네.
0: 그 뭐지? 세 번째 네. 언어로 소개해 주세요.
2: And Vietnamese.
0: I was gonna have her guess what language it was.
2: 네. 그 오프닝만, 첫 부분만 그럼 베트남어로 한번 해볼게요. Xin chào mọi người. Weather fairy is back. Đến giờ của tiên thời tiết rồi đây. Hôm nay cũng giống như hôm qua. Trời nắng đẹp và quang đãng. Và vào giữa trưa thì cái nóng thực sự không hề dễ chịu chút nào. So which means the heat was no joke like yesterday.
3: 날씨까지 들어간 거예요.
2: 아, 첫 부분만 그렇게 말씀을 조금 드렸습니다.
3: 우와 멋지다, 여러분. 처음으로 지금 날씨 요정 좀 다르게 보인다.
2: 고맙습니다.
3: 그렇지 않아요?
2: 고맙습니다.
3: 네.
2: 바로 이어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최근 날씨를 보면 계속 맑고 쨍쨍한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That changes tomorrow. 내일의 기온인데요. Tomorrow will be low of 21 degrees and high of 30 degrees. 하늘 상태는 이제 cloudy all day가 되겠습니다. 이제 최근처럼 새파란 하늘은 아니고 구름이 꽤 많은 하루가 되겠는데 그러면 자외선 지수도 낮아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겠지만 UV index remains high. 그래서 still quite strong이니까요. 아시겠죠?
1: Perfect day to tan.
2: 선크림 발라야 돼요.
1: 바르고.
2: 바르고. 그리고 이제 오늘의 영어 표현이 the calm before the storm이라고 있는데 큰 변화가 오기 전에 잠깐의 평온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문을 살펴보니까 this cloud

0: Cloudy weather feels like the calm before the storm. 이 흐린 날씨는 뭔가 큰 변화 전에 고요함 같아인데 많이 쓰나요?
1: 네. Calm before the storm. 때.
2: 네. 네.
1: Like 시험 기간 전에.
0: 오, 이렇게 맞아요. 쓰인다고 합니다.
2: 날씨보다 네. 그렇죠. 이렇게 뭐가 큰 게 온다라고 표현하고 싶을 때.
1: 책 읽을 때나. 네.
2: 그렇죠.
1: Climax 딱 전에.
0: 오, climax 전에.
2: 네. Calm before the storm이라고
0: 네. 표현할 네, 수 그렇습니다. 있죠. 그리고 네. 이제 마지막으로 시설 업그레이드로 더 새로워진 부산 엑서스카이 전망대에 지금 꼭 가보셔야 할 부산의 핫플 100층 전망대 입장권을 드립니다. The newly upgraded Busan Exosky is now better than ever. The absolute hot spot you can't miss. We are giving away a mission tickets to our stunning 100th floor observatory.
2: 네. 아, 자, 멋지게 베트남어로 네. 날씨 소개도 조금 했는데 고수님이 언어는 모르겠으나 봉이 탐나네요. 낙지님도 저도 요술봉 탐나요.
0: 네네네.
2: 어떻게 멋지게 했는데 언어가 탐나야 되는데
0: 이것도 테스트를 거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자, 날씨 여전히 오늘 수고했습니다.
0: 바이.
3: 부산 영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조한입니다. 제가 제일 큰 스타를 맡고 있는 올스타 잉글리시 즐기고 계시나요? 더 재미있게 청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이 노래 끝을 잡고 코너에 참여하시면 저와 함께 팝송으로 영어 배우고 노래도 배우고 선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저와 함께 부를 노래는 들리시나요? 바로 이 노래입니다. 집에서 전화기만 준비해 주세요. 전화는 제가 드릴게요. 참여 방법은 민수 take it over.
2: Yes, sir. 꼭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는 분들은요. www.befm.or.kr 부산 영어 방송 홈페이지 클릭 All Star English tab 클릭 and last but not least Notice tab 클릭 하셔서 신청해 주세요.
3: 매주 수요일 목요일 All Star English에서 만나요.
4: 생각이 아니 그건 네 생각이
2: That's what you think.
1: 그건 네 생각이고
4: 아니 그건 네 생각이고 알았어 알았어 뭔 말인지 알겠지만 그건 네 생각이고
2: 오늘은 좀 괜찮았다. 오늘 뭐가 조금 좀 귀여웠어요.
1: What do you mean?
2: 저번 주는 좀 감정이 들어가 있었거든.
1: 배고파서 힘이 없어요.
2: 아 그래요?
1: I sound like a person who's starved, but I had like 양송이 soup for breakfast. 또 뭐 먹었더라? 진짜 많이 먹었어요. 엄마 댓글에 남겨줘. 아, 많이 먹었거든요.
2: 아니 어머님이 지금 열심히 오늘 소개했던 영어를 지금 이게 네. 유튜브 채색 복습하고 있거든요. 아까 보니까 우리 울랄라님 네, 뭐 오늘 가르쳐드린 뭐지 그 영어 표현 몇 가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에이샤 오늘 뭐 드셨는지 뭐 먹었는지
1: 되게 많이 먹었는데 까먹었어요. 네. 엄마가 빵도 구워주고 그랬는데 파스타 먹었다. 파스타하고 브로콜리하고 닭가슴살하고
2: 많이 먹었네요.
1: 어제는 더 심했죠. 네. 냉면 너무 좋아해가지고 냉면
2: 어떻게
1: 지금 먹는 거가 너무 좋아서
2: 지금 배고픈 지금 hangry 에이샤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1: 맞아요.
2: 네, 잘못 건드면
1: 목 날아가요.
2: 네. Are you threatening me?
1: No, I never said who. I never specified.
2: 자, 여러분, welcome to a fun little Would You Rather balance game we have with our listeners. We get to see what and how generations choose and practice a little bit of English. And yes, as Asia is here, the Gen Z vibes are back officially.
1: 네, 세대별 선택도 알아보고 내 생각도 말하고 영어도 같이 해보는 시간이죠. 우리 부스타들의 선택을 보내주시는 건데요. And if your messages get picked, there's a special gift waiting for you from All Star. 소개된 메시지 가운데 뽑힌 분들께는 올스타가 선물도 드립니다.
2: 네,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We have messages coming in though. Kevin Packnim, Hi Asia and Minsu, I'm dedicated. I slept only 5 hours to watch you guys. Don't make me regret.
1: Oh my, thank you.
2: 들어온 순간 후회는 없을 겁니다, Kevin Packnim. 네, 왜 후회할 거라고 생각하죠? 저는 여기서 네. 좀 이게 절대로 뭐 싸우자고 뭐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네, 일단 Kevin Packnim. 굿 모닝입니다. 웰컴 웰컴. 네. 우리 울랄라님은 계속 먹어요.
1: 유유유. 엄마가 진짜. 계속 요리한 다음에 설거지한 다음에
2: 어떻게?
1: 요리.
2: 아 그래도 설거지는 해야지, 이제.
1: 저요? 아 엄마가 못하게 해요.
2: 어, 진짜요?
1: 네. 어머님. 제가 하면 그 다들 체제 먹는다고. 저 이래 봐도 자취한 사람인데.
2: 어머니 좀 빨리

0: 빨리 갔으면 좋겠죠. 자, 그럼 오늘의 That's What You Think 그건 이 생각이고 주제는 어떻게 됩니까?
1: 오늘은 We're going back to the basics.
0: 뭔데요?
1: 세대 차이.
0: 세대 차이
1: 밸런스 게임이에요.
0: 밸런스 게임? 우리 항상 세대 차이 밸런스 게임 아니에요?
1: Yeah, but 네. like you make it that way.
0: What do you mean? What do you mean? You make it that way.
1: 어쩔 수 없어요 나이 차이인. I'm joking.
0: 빨리 I'm 읽어 원고들을 빨리 하자. 알겠지?
1: Whenever people start talking about generation gaps, everyone seems to have something to say. Some people still search for things themselves, while others go straight for AI. We're living in the same world, but our daily habits can be surprisingly different.
0: Yeah. Do you find yourself looking it up online or just, you know, opening up well, GPT-ing or Gemini-ing?
1: Like, what do you mean by that? For like daily tasks and
0: like
1: stuff?
0: Like questions.
1: Of
0: like
1: just course anything. AI.
0: 아, 바로 AI라고 해요.
1: 네, I don't have the patience to like use, you know, those
0: 아, web 그래요?
1: stuff.
0: 저는 아직 그 뭐 땡버 아마 그 초록창 그 그거나 안 가면 구땡 들어가서 검색하거든요.
1: 또 차이가 예약 같은 거 할 때
0: 네.
1: I go straight to 별스타그램 like I like 아니면 리뷰 같은 거 볼 때도 I go straight to like 틱땡.
0: 네.
1: But my cousin was looking it up at 그 얼굴북 and I'm like who uses 얼굴북?
0: 어 not me. Not me. 여러분 저 얼굴 책 들어간 지 좀 많이 오래됐습니다. 네.
1: I feel like that's like 그 가족들 사진 올리는 그런 용도 맞잖아요. 되게 살짝 결혼하셨나
0: 지금
1: 살아 계신가 확인하는
0: 지금 여기 스튜디오에서 얼굴 침 가리는 분들만 아직 얼굴 책 쓰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맞아요. You know, some people think like company dinners like are great for team bonding, while others believe that once work is over, that's when their personal time begins, right? So this is a difference in generation, the way they think, the way, you know, a thought process takes place. So what's interesting, though, is that people from different generation often have more in common than they think.
1: Yeah. 네.
0: I mean, Asia, do you experience this age gap between us?
1: Honestly, not that much.
0: 맞아요, 저도.
1: 가끔씩 제가 민수라고 네. 부르는, 아, 맞다, 나보다 어른인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But that's like the American way. But
0: 맞아요.
1: like still.
0: 네. 저도 Asia랑 뭐 비슷한 것도 이렇게 좋아하는 것도 많고 하니까.
1: 네, 생각보다.
0: Asia가 나이 들었는지, 아마 내가 생각으로 젊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 정도입니다.
1: I feel like you're younger.
0: 네.
1: Compared to your 옛날 느낌의 age. I don't know. I
0: 그쵸?
1: feel like the new 40s are the new 30s, uh-huh, right?
0: 네.
1: 그런 느낌.
0: And I think Asia, you're a little older.
1: 저도. 네, 살짝. 저희들이 완전 밸런스가 잘 맞아요.
0: 이게 갭이 이 정도 됐는데 이렇게 서로를 이렇게 낮춰주고 올려주고 right? We meet each
1: in
0: other
1: the
0: in the middle. 네, 네. 애 늙은이라고 하네요.
1: Honestly, I've been called that a lot of times.
0: 아, 그래요?
1: 네.
0: You're like a, 이런 말 있잖아요. Old soul.
1: Yeah.
0: 그냥 이렇게 뭐지 육체적으로는 뭐 이런 나이지만 이렇게 마음에 생각에
1: 네, 요즘 좀 더 젠지된 것 같아요.
0: 좀 영혼이 좀 이렇게 나이든.
1: Yeah, I feel 나이들다. like I was more like 늙은이 before I came to, like left for Canada.
0: 아,
1: I find.
0: 맞아요. 어 캐나다 가니까 조금 더
1: 철이 like, 덜 들었어요. 반대로 된 것 같아요.
0: You're more like a kid. I think 네. I feel like after you came back from Canada.
1: Yeah.
0: 어머님 아버님이 힘들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세대 뭐 세대 차이 밸런스 게임 오늘 가질 건데요. 자 첫 번째 주제는 어떻게 됩니까?
1: Round one. Which one are you? Making phone calls is no big deal. Or a phone call gives me instant anxiety.
0: 여러분 어떤 편이십니까? A. 전화가 더 편하다. Or B. 전화 오면 심장 철렁함. 아, 지금부터 의견 보내주세요. 샵 905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 한 통에 100원 됩니다. 카카오 메시지나 너튜브 댓글로도 여러분 참여 가능합니다. As we said, if we get to read some of your messages and if 문자 요정, 문자 좀 재밌어 하면 2부에 선물 드리고 수 있으니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making phone calls. No problem. Or, 진짜 하기 싫어. Which side are you? 이거는
1: I really don't mind phone calls.
0: 진짜요?
1: Yeah, I really don't mind them. I just don't like it when they just 갑자기 전화.
0: 아.
1: I feel like, cause like, 뭐 엄청 항상 바쁘고 이제 계획 철저히 이렇게 하다 보니까
0: 네.
1: 미리 Hey, are you available at 6 p.m.? You know, something like that. Or just like, give me a heads up.
0: 맞아요. Give me a heads up. 좀 미리 알려주세요 라고
1: 네,
0: 그런 말이잖아요.
1: I could be like doing something. I could be in the middle of doing something.
0: Yeah.
1: And then you can't expect me to

0: Just text me. 근데 요즘 텍스트 말고도 DM으로도 많이 그 소통한다고 들었습니다.
1: That's the interesting thing is that I feel like Korea uses more DM and America or Canada uses like
0: Like messenger apps?
1: 네.
0: 아, 그것도
1: 거기를 진짜 많이 쓰는
0: 소셜 미디어 앱이잖아요.
1: Because like 거기 I think people like that app more because 왜냐면 스크린 캡처를 하면 이제 스크린 캡처가 했다고 뜨니까 이제 자기가 친구한테 한 얘기가 이제 발설될 이제 그런 게 낮은 확률이 낮은
0: 그래요? 잠깐만요.
1: And not just that, it's like 24시간 뒤에 문자가 사라지는 그런 앱을 외국에서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0: 근데 AJ 이거 싫어하잖아요. 증거가 안 남잖아요.
1: 네?
0: 증거가 안 남잖아. 아 이거 그쵸? 좋아하나? 그러면 증거가 안 남으면.
1: Yeah, they like that. It's like no 부담.
0: 무슨 얘기를 하길래 증거? 어머님 오늘 AJ 전화를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요.
1: 다들 그렇다니까요. 저도 이번에 깔았어요.
0: So let's see what some of our listeners are saying. 우리 너구리님 보통 젊은 세대가 콜포비아가 많다고 하는데
1: We're like the opposite. 네. 이러니까 잘 맞는다니까요.
0: 맞아요. 우리 케빈 팩님도 True, we are so used to texting nowadays. Awkward if somebody calls you. 네. 근데 두둥님 문요님이 무섭습니다 라고 하는데 혹시 두둥님 문요 문자 요정이 전화했습니까? 두둥님한테? 혹시 전화하면 진짜 무서워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Keep sending in those messages. Let's get to 세대 차이 밸런스 게임 주제 number 2. Round
1: 2. When picking a restaurant, I find restaurants on social media, reels, versus I trust ratings and reviews.
0: 자, 여러분, 맛집 검색은 무조건 뭐 틱땡, 뭐 릴땡에서 찾아야지. 안 그러면 무조건 별점과 리뷰를 봐야지. 어떤 편입니까? 샵 9050 문자로 의견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 한 통에 100원 됩니다. 카톡이나 너튜브 댓글로도 여러분 참여 가능합니다. 푸짐한 선물 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We did kind of talk about this.
0: Yeah, so do you go on social media to look for good places to eat, 맛집? Yeah. Or do you go on like 굿땡?
1: 네.
0: Right word. 네이땡.
1: Mm-hmm.
0: 그쵸?
1: I'd say I do both, but I would find a place through social media first. 아. 저는 그게 제일 저는 내부가 너무 중요해요.
0: 네.
1: Because like 저는 I want to be comfortable when I'm talking to people. I don't want to be like in a place where I can I don't know 그 표현 뭐라고 하죠? 영어로 있는데 I feel like I don't want to talk over people. Yeah. Like 너무 이제
0: 아, 너무 좁은, 시끄러워서
1: 시끄럽고 좁은 공간이면 네.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크게 말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장소는 피하는 편이라서 아. I really need to see the 내부.
0: Okay. 이거
1: 네, I really need to see the 내부.
0: 네, interior라고 할 수 있는데 네. the inside라고 할 수 있는데 그쵸. So you're looking for more like peace and you know a little bit peace and quiet
1: yeah.
0: over you know over a meal.
1: Yeah, I just like 친구 만나는 거니까 네. I want to be comfortable enough to enjoy my time with my friend. 네.
0: So your thought process is if you find something on social media,
1: mm-hmm.
0: oh, and then you go on.
1: Yeah, like a like they thing and 네. like I would do 길찾기 만 쓰는 거 같아요.
0: 아 바로 그냥 그렇게 하고요. 저도 똑같아요. 저도
1: okay.
0: 뭐 social media에서 먼저 보고 or my wife find mm-hmm. something on social media and then we search online. Okay, we use a search engine, 뭐 굿땡이나 사람 블로그 들어가서 좀
1: 맞아요,
0: 많이 보는 편입니다.
1: 네. Yeah, me too.
0: 어, 그쵸? 어, 나 이런 면에서 조금 젠지인데?
1: I don't know if I'm old or you're young or both.
0: So, what about other people? How do people actually find good restaurants? You know, I heard the methods, it's completely split though, right?
1: Yeah. Gen Z these days doesn't type keywords into search engines like 네이땡 or 굿땡. By the way, we call them search engines. Instead, they open up visual platforms like 인별그램, 너튜브, and then the list goes on.
0: 네.
1: According to a recent survey, over 60% of Gen Z respondents said they check restaurant visuals first through 틱땡 or like you know short form videos then they do this filter they filter out sponsor ads and find that authentic hip vibe which 다은님이 방금 말씀하신 거거든요
0: 뭔데요?
1: 그러니까 SNS로 먼저 찾고 각 가게들 리뷰를 따로 찾아봐요 왜냐면 SNS는 광고가 많아서
0: 그쵸 그쵸
1: yeah like I drew that
0: 맞습니다 so visuals come before text right 네 이게 보는 게 먼저다 있는 것보다.
1: 네.
0: Then what about the older generation or millennials? Well, let me tell you. Okay. So the older generation, especially those in their 30s and 40s, they still heavily rely on blogs on search portals. So they feel reassured only after reading detailed written posts that include the exact location, pictures of the menus, and long-form written reviews from real customers. 이거는 근데 전 좀 안 맞아요. 글이 너무 많으면. 아이 뭐야 그 다음 거 사진만 보거든요 저는.
1: I don't think that

0: 자랑.
1: 자랑으로 하고 있는데.
2: But my dad always looks for parking.
1: 아,
2: 차 있으신 분들 주차.
1: 맞아요. 맞아 맞아. 근데
2: the senior generation. 그쵸, this senior is so true though.
1: 이렇게 하겠습니다. So the senior generation age 50 and above tends to distrust digital reviews altogether.
2: Okay, never mind.
1: Okay, 뭐 online, 뭐 틱땡 그런 거, 블로그 필요 없어. instead, they rely strictly on word of mouth. Word of mouth는 입소문입니다. As well as recommendations from friends. 이거 지인 추천이라고 하죠.
2: Yeah, or so, like their daughters would take them to like pretty
1: 그쵸,
2: places.
1: 그쵸, 맞아요, 맞아요. Like their kids, yeah. You know, for like a birthday dinner or something, or just like a treat. You know, they would go, 다음에. 여기 분위기 좋네! 라고 하면서, 그쵸. 자, real quick. 맛집 추천할 때 쓰는 영어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리뷰를, 리뷰 중요하죠?
2: 네.
1: 리뷰는 자체 영어입니다. 근데 리뷰를 확인하다, 리뷰를 먼저 봐. Check the reviews.
2: Yeah, I check the reviews first.
1: Check the reviews. Or, 평점을 확인한 사람도 많잖아요. Check the ratings. Ratings라고 하죠. 네. 근데 뭐 I found it on social media. 나는 뭐 SNS에 찾았어. 뭐 틱땡이나 뭐 릴스로 봤어. I saw it. I found it on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2: Yes.
1: 근데 이거 입소문, word of mouth로 통해 내 친구, 내 아는 친구가 거기 진짜 강추해. My friends swear by it.
2: Yes.
1: 네. I swear by. 진짜 나 이게 여기에 모든 걸 받추고 추천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2: Yes, or I actually really like this one too. It's all over social media.
1: It's all over social media. 이게 네. 너무 지금 SNS에
2: For You page 계속 나와.
1: 맞아. 네. 올스타랑 비슷하게 올스타 한번 구독하고 한번 좋아요 누르면 계속 나오잖아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네. 아 근데 다은이 근데 그 이건 고르기가 애매한 게 정보는 SNS 많이 써. 아 거기 우선 찾고 아 like you said, right? 그렇게 먼저 하고 우리 울라나 님은 제가 별점 리뷰 아시아 틱땡 릴땡. 아 여기서 좀 세대 차이가.
2: My mom is actually better at finding places I find.
1: 그래요?
2: 야, 이번에도 고깃집 갔는데 너무 맛있어 가지고.
1: 아시아는 그냥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자, 여러분 thank you so much for all your messages. Keep them coming in if you want. 문자 요정, we'll get to them in hour number two. So that's it for today's 그건 네 생각이고. Let's move on to today's 이피큐.
3: Ladies and gentlemen, here it is.
2: Okay, 도전 안 하면 아쉬울 걸 easy peasy quiz. 실시간 전화 연결, 즉석 레벨업 영어 퀴즈 시간인데요. 총 세 문제만 맞추시면 됩니다. Just pick A, B, or C.
1: And if you get all three questions right, the wonderful prizes you get... Get the first question correct. Coffee coupon is your second question right. You get a chicken combo going your way. And the third and final question, if you get that right, a 50,000 won department store gift card.
2: 1번 맞추면 커피, 2번 맞추면 치킨, 3번까지 맞추면 백화점 상품권 5만 원까지 다 드립니다. 지금부터 노래가 짧게 나가는데요. 가장 빨리 전화 주신 분께 연결하겠습니다.
1: 네, 여러분. 폰 넘버 다 저장했을 겁니다. 네, 01744-6693, 6694, 6695 또는 6696. 지금 전화 주세요. While we wait for your call, Aespa 부릅니다. Lemonade.

0: 자, 네, 오늘 도전자 아랑 커넥트 이제 해볼게요. 여보세요?
1: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Hello, hello and welcome.
1: Thank you. Hi, Mintu. Hi, Asia.
0: Hi. Pleasure to meet you.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1: 저는 부산에 사는 강경태라고 합니다. 강...

0: the world. BEFM, Busan Yongho Bangseo.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아직 어렵게 느껴

0: 아껴주는 영어.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 영어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FM 키즈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FM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 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키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키즈를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The time is now 7 o'clock.
5: English with
6: 부산 아지매.
5: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6: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 갑니다. 배울 준비 됐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5: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7: 영어 하이소.
6: 어서 오세요. 아, 처음 오셨나 보네. 등록하러 오셨어요.
8: Yes, hello. I'd like to sign up for a gym membership, please.
6: 어, 멤버십, 굿. 요즘같이 추운 날에는 바깥 운동보다는 이 헬스장에서 운동하기 딱이죠. 고객님, 자 여기가 헬스장이고 저기가 요가하는 요가룸, 그리고 저쪽이 이제 스트레칭하는 스트레칭룸.
8: Great! The facilities are actually really nice. Much better than I expected.
6: 아, great! Thank you! 그러게, 다들 우리 헬스장 하루만 와보면 시설이 좋아서 다 등록한다니까요.
8: Oh, and do you have a shower?
6: 어, 네? 샤워? 어, 지금 나한테 샤워했냐고 묻는 것 같은데. 어, 무슨 냄새가 나나? 아, 샤워.
8: Yes, do you have a shower here?
6: 아, 오늘 샤워 안 했는데 냄새 나나 보네. 뭐 어디서 나는 거고? 여기 발인가?
8: What are you doing? So I'm asking, a shower. You know, like a locker room?
6: 땀이 별로 안 나서 no shower today, sorry. 아, 그런데 냄새 안 나는 것 같은데 뭐고? 이 슬리퍼에서 나나?
8: Oh, no, no, no. I didn't mean that. I was asking if the gym has a shower.
6: 냄새가 그렇게 너무 나면 제가 얼른 가서 샤워하고 올 테니까 여기 홍보 잡지 이거 보고 차 한잔 하고 있으세요. 알겠죠? 금방 하고 올게요. 샤워. I have a shower right now.
8: Wait, where are you going?
6: Today, 배워볼 표현. 샤워실이 있나요? 영어로 뭐라고 해?
8: Do you have a shower? Do you have a shower?
6: Do you have a shower?
5: shower라는 단어는 몸을 씻는 샤워를 하다라는 의미의 동사뿐만 아니라 샤워실, 그리고 씻는 샤워, 행동 자체를 말하는 명사로도 쓸 수 있습니다. 샤워할 거야. I'm going to take a shower. 샤워실 있나요? Do you have a shower? 라고 하면 됩니다.
6: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샤워실 있나요? Do you have a shower?
8: Do you have a shower?
6: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0: 걸렸다. 어머머머머, 어머, 벌써 저녁 6시 8분이네? 올스타 잉글리시 할 시간이다. Hey babe, All-Star English time. Let's tune in.
1: 맞다 맞다, 올스타.
0: 아, 이피큐 신청해야지. 아, 인호잡도 신청하고 10만원 백화점 상품권도 받아야 하는데 보자 보자, 어디 보자.
1: 어, 인호잡? 내가 먼저 신청했거든.
0: 아,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 할 거야. 번호표 뽑고 오세요.
1: 아 그래 맞아, 올스타는 듣기만 하면 아까워. 자기가 먼저 인호잡 하고 내가 이피큐 해서 커피, 치킨 세트, 백화점 상품권 다 가져갈게.
2: 와우! 선물 받고 골라 듣고 참여하는 재미, 올스타.

0: We have 민주쌤 in the house for today's 입이 터지는 small talk. 안녕하십니까, 쌤.
1: 안녕하세요.
0: How are you?
1: I'm great.
0: Good, good, good. 역시 우리 민주쌤 들어왔으니까 우리 인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우리 지우님이 Oh my god! 민주 언니! 하고 왔네요.
1: 아는 사람 아닌 것 같은데요.
0: 오늘도 빛나는 민주 언니의 아웃핏! 아, 하트까지 이렇게 보냈는데.
1: 감사합니다. 네.
0: 동생이세요?
1: 네. 저 동생이 없거든요.
0: 우리 지우님 반갑습니다. Welcome to the show. 네, 우리 고수님도 민주쌤 환영합니다.
1: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0: 아, 역시 근데 고수님이 이렇게 좋아요 누르시고요라고 민주쌤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네. 아. 오히려 이거 지금 방 들어온 우리 방송 들어온 분들 아직 좋아요 안 누른 분들한테 혼내는 겁니다 고수님이.
1: 어 죄송해요 네. 방금 눌렀어요.
0: 그래서 좋아요 누르시고요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절대로 웃는 건 아닐 겁니다 고수님. 네. Well, pleasure to have you here in the studio once again, Minju Sam.
1: 네. Good, good. So. Minsu.
0: Yes.
1: Is there anything you've been meaning to do for a long time but still haven't done? Too many.
0: Too many. Too many. 진짜 스프링 클리닝 아직 제대로 못 했거든요. 저희 집에. 네. 아, 창고도 정리해야 되고.
1: Oh, I know.
0: 이제 저희 딸방도 따로 지금 만들어 주고 있거든요.
1: Oh.
0: 네. 할 게 너무 많아요.
1: Right?
0: So many things to do, so little time. 진짜 그렇습니다, 저는.
1: I know, right? And I feel like everyone has at least one thing they've been putting off. 부사 여러분들도 다들 하나쯤은 있잖아요.
0: 분명 있을 겁니다, 여러분. Don't make me the bad guy, all right? You guys all have one too.
1: Right. Maybe it's cleaning your room, organizing your closet, calling someone back. 아니면 그 또 운동, 다이어트.
0: 그런 거는 괜찮고요. 그런 거 됐습니다. 네. 자, 뭐 맞아요. 근데 이번 주 안에 해야지 진짜 이 했던 일이 아직도 남아있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네, not just us, but I'm sure a lot of our listeners can understand.
1: Exactly. And the funny thing is we usually have the best intentions. 진짜 할 마음은 있어요.
0: 그렇죠. 마음은 있습니다.
1: 마음은 항상 있는데.
0: 몸만 안 따라가지.
1: Yeah, I'll do it tomorrow. And tomorrow turns into next week.
0: 그렇죠.
1: And next week turns into next month.
0: 내일의 민수한테 맡겨. 다음 주에 민수한테 맡겨.
1: 근데 그 민수가 항상 같은 민수인 게 문제죠.
0: 아, 그렇죠.
1: Right?
0: 모르겠고 내일 민수가 알아서 할 겁니다. 지금 나 민수는 그냥 실례. And you know, sometimes we put something off for so long that it starts feeling bigger than it actually is. 계속 미루다 보면 처음에는 금방 하는 걸 이렇게 점점 커지잖아요. Right?
1: 부담이 너무 커져요.
0: 맞습니다.
1: Yeah. 그래서 오늘은 해야 하는데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쓸 수 있는 현실 표현들을 알려드릴까 해요.
0: So very useful for, I guess, procrastinators like me. 네. 그래서 너무 공감됩니다 벌써.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우리 표현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1: 네, 첫 번째 표현은요. I've been putting it off. 계속 미루고 있었어요. 여기서 put something off는 미루다, 나중으로 연기하다라는 뜻인데요. So when someone says I've been putting it off, they mean they've been delaying something they know they should do. 해야 되는 건 아는데
0: 맞아요.
1: 계속 미루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And usually it's not because it's difficult. They just don't feel like doing it. 진짜 하기 싫은 거죠.
0: 네.
1: 귀찮아.
0: 귀찮아.
1: 그래서 그런 미루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면 이런 표현들 쓸 수 있겠습니다. I've been putting off cleaning my closet. 저 진짜 해야 돼요.
0: 네.
1: 몇 달째 미루고 있는데 I've been putting off going to the dentist. 치과는 뭐 최대한 미뤄야죠.
0: 맞아. 무서워.
1: 무서워.
0: 그 치과 그 냄새도 있잖아요. 나 그 냄새 때문에 너무 무서워. 네. 우리 지우님도 이제 여름 대비 옷 정리랑 다이어트 해야 해요 라고 하는데 자 우리 지우님 이거 여름 대비 옷 정리해야 된다 계속 미루고 있다 방금 우리 민주 언니가 소개했던 표현으로 한번

0: 영어로 한번 해보세요. But I know what you mean. You know, it's not that you forget. 이게 까먹는 게 아니라 you just keep delaying it, right? 계속 right. 뒤로 미루고 있는 뜻이잖아요. Mm-hmm. 그래서 뭐 예를 들어 I've been putting off replying to that email. 아, 그 이메일 답장 계속 미루고 있어. Oh. Or I've been putting off cleaning my car. 차 청소를 계속 미루고 있어.
1: 저도요.
0: 이렇게 할 수 있죠. 아, 진짜 저희 차에 바닥에 뒷좌석에 과자 부시러기가 너무 많아요. 딸 때문에. 근데 계속
1: 해야 되는데
0: 뒤에는 안 가서 잘 안 보게 되잖아요. 이런 거 표현이 이제 out of sight, out of mind 있잖아요. 청소해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저.
1: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들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I've been meaning to do it. 아, 계속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혹은 뭐 I just haven't gotten to it yet. 또 아직 못했다라는 뜻으로 쓰실 수 있고 아까 민수 said I've been procrastinating.
0: 그렇죠.
1: Procrastinating. 미루 할 일을 계속 미루다라는 뜻을 네. 많이 쓰이는 단어죠. 근데 맞습니다. 계속 쓰면 안 될 것 같은 단어긴 해요.
0: 맞습니다.
1: 미루면 안 되는데.
0: 그러면 뭐 친구가 뭐 몇 달째 뭐 같은 이야기만 하고 있으면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Oh, you've been putting that off for months. 뭐 그거 몇 달째 미루고 있는 거잖아. 이렇게 좀 혼낼 수 있겠네요.
1: 맞아요.
0: 그렇죠.
1: 특히 뭐 운동, 청소, 다이어트 이런 거 내일부터 시작하는 게 사실 국룰이죠.
0: 그렇죠. 자, 그러면 I've been putting it off. 실자 대회 어떻게 쓰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1: Did you ever clean out your closet?
0: 아, 민지유, not yet. I've been putting it off. 아직 계속 미루고 있어.
1: You've been saying that for months.
0: I know.
1: Then why don't you just do it?
0: 아, future me seemed really motivated. 나 걔한테 맞길래.
1: 아까 맞아요. 얘기했던 게 현실로.
0: 그렇죠. 민순이도 너무 잘하고 있다. 우리 다원님이 치과는 제때 가야 돈이 제일 덜 들어요라고
1: 그건
0: 하는데.
1: 그건 맞아요.
0: 아 근데 미래 민수는 부자일 겁니다. 그래서 미래 민수한테 맡기려고요. 그것도.
1: 네. 이가 다 없어지는 거 아니죠?
0: 미래 민수는 돈 많을 겁니다. 네. 그때는 괜찮을 거예요. 좋아해서 I've been putting it off. 첫 번째 표현이 있습니다. 두 번째 표현은 어떻게 됩니까?
1: 두 번째 표현입니다. I keep meaning to do it. 해야지 하는데 계속 못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mean to do something. 뭐뭐 하려고 하다 그럴 생각이 있다라는 뜻인데요. 네. So when someone says I keep meaning to do it, they mean they genuinely want to do it, but they never seem to get around to it. 아, 진짜 할 생각은 있어. 맨날 다짐은 해요.
0: 그쵸. 난 왜 이렇게 핑계처럼 들리지? 근데 이것도. 네, I've been meaning to do it. 네.
1: Yeah, it's not that they forgot. They just haven't done it yet.
0: 그쵸.
1: 그래서 예를 들자면 I keep meaning to call my mom. 아, 엄마한테 전화해야지 했는데 계속 못했어요. I keep meaning to start working out. I keep meaning to clean my desk. 이런 식으로 써보실 수 있겠습니다.
0: 맞습니다. 그래서 it's not I don't want to do it. 하기 싫다라고 이 말보다 I want to do it, but 아까 우리 처음에 배웠던 표현 I keep putting it off. 해야지 생각을 하는데 계속 못하고 있다. 계속 미루고 있다라고 그런 의미죠. So you could say, to add to that, you know, more examples, I keep meaning to read that book. 아, 그 책 읽어야지 하는데 계속 못 읽고 있다. 그 말이죠. Or I keep meaning to organize my photos. 사진 정리해야지 하는데 계속 못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네요. 그렇죠?
1: 맞습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it's been on my to-do list. Forever.
0: 아.
1: 이거 뭐 내가 해야 될 목록에 평생 있는 거죠.
0: 평생 숙제.
1: And I've been wanting to do it. 진짜 계속 하고 싶긴 해요. 혹은 one of these days I'll do it. 언젠간 할 거예요.
0: One of these days. 언젠가는. 그쵸?
1: 언젠간 할 거야.
0: 네. Yeah. 진짜 너무 자주 쓰게 돼요. One of these days.
1: 그러니까요.
0: 그러면 뭐 누가 몇 달째 뭐 같은 말만 하고 있으면 you keep meaning to do it but you never do it. 이렇게 또 뭐 해야지 하는데 맨날 안 하잖아. 이렇게 또 혼낼 수 있겠네요.
1: 그 자꾸 누구를 혼내시는 거예요?
0: 모르겠어요. 지금 저는 민주쌤 지금 원고대로 좀 하고 있는데 누구를 그렇게 혼내고 있습니까?
1: 혼낸다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여러분.
0: 아, 그렇게 읽으면 되는 건데 아, 해야지 하는데 맨날 안 하잖아. 이렇게 읽어야 되나요, 제가? 안 혼내는 버전. Yeah. 맞습니다.
1: 근데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뭐 운동이라든지 방 청소, 뭐 영어 공부 이런 거 계속 몇 년째 시작 예정 아니신가요?
0: 맞아요. 우리 지우님 I keep meaning to do my homework 이라고 적었는데
1: 아직도 안 하고 있나 보네요.
0: 근데 안 하고 있다.
1: 저희 제 학생인 것 같은데.
0: 언니가 혼낸다.
1: 공부해라.
0: 지우.
1: 근데 여기 너구리님 질문도 있는데.
0: 네.
1: 질문이 잘 안 보여요. 죄송해요. 지금 화면이 너무 제 거.
0: 제가

0: 질문 좀 읽어주세요.
1: 제가 읽어드릴게요.
0: 아, 눈이 너무 안,
1: 너무 안 보여요.
0: 네. 네. 질문 좀 읽어주시겠어요?
1: 아, 저 지금 쌤 화면 보이는데 지금 창이
0: 아니,
1: 너무 작아.
0: 진짜 너무 안 보여. 글자가 너무 작아.
1: 자, 제가 너구리님 물어봅니다. I've been procrastinating 대신에 I'm procrastinating. 이렇게

0: 이걸 더 common하게 많이 쓴 것 같아요. Yeah. I'm procrastinating이라고 하면요, 좀 진짜 뭐지 일부러. 좀 일부러 난 뭐를 미루고 있다라고 그런 느낌도 좀 들긴 들거든요. 네. 그래서 I've been 할 수 없이 난 지금 계속 뭐 미루고 있다. I've been procrastinating.
1: 할 수 없이요?
0: 네. 할 수 없었다. 할 수 없었다. 네.
1: 알겠습니다.
0: 자, 그러면 I keep meaning to okay. So 두 번째 표현 뭐였죠? I keep meaning to do it. 자, 이 표현 실제 대화에서 어떻게 쓰는지 보여 드리겠습니다.
2: Did you ever start that workout routine?
3: What do you think? Duh, not yet.
2: I thought you were going to start last month.
3: I know, I keep meaning to do it.
2: Well, that's what you said last month.
3: And it was true then too, okay? Get off my back!
0: 아, 민수한테 너무 그러잖아요.
1: 신경질은 네. 본인이다 내시고.
0: 좋습니다. I keep meaning to do it. 두 번째 표현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표현 어떻게 됩니까?
1: 마지막 표현입니다. I finally got around to it. 드디어 하긴 했어요.
0: 드디어.
1: 결국은 해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get around to ing인데요. 시간을 내서 드디어 하다, 미루다가 결국 하게 되다라는 뜻인데요. So when someone says I finally got around to it, they mean they had been planning to do something for a long time and finally found the time or motivation to do it.
0: Yeah. I've been I finally got around to doing something. 계속 밀다가 이거는 특히 you know like those all those times you told somebody else 다 그 다른 사람한테 나 계속 이걸 못 하고 있다라고 그 사람한테 드디어 하는 말 이게 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right? 특히 이제 민순이가 뭘 계속 안 하고 있는데 민주가 계속 혼내고 있잖아요. 네. 아, 민주, I finally got around to doing it. 이렇게 드디어 나 했어. 그만 혼내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네.
1: 맞습니다. I finally got around to cleaning my closet. 진짜 해야 되는데, yeah.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0: 맞습니다. 그래서 I've been putting it off. 계속 미루고 있었어에서 뭐 시작해서 I finally got around to it. 드디어 했어로 끝나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네. So 뭐 드디어 그 책을 읽었어. I finally got around to reading that book. Or 드디어 사진 정리했어. I finally got around to organizing my photos.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1: 맞습니다. 그리고 또 뭐 비슷한 표현들이 있는데 better late than never. 안 하는 것보단 늦게라도 하는 게 낫죠.
0: 그쵸?
1: 이런 표현도 있고요. 네. I checked it off my list. 드디어 checked off 했다. 뭐 할 일 목록에서 지웠다.
0: 그쵸?
1: 했다는 거죠. 그리고 that's a problem for future me. 약간 민수의 애티튜드입니다. 미래에 내가 알아서 하겠지 뭐.
0: 미래 민수는 시간도 많고 돈도 많을 거야. 걔가 알아서 잘하겠지. 네.
1: Yeah.
0: 너무너무 공감됩니다. 저는. 자, 그러면 I finally got around to 마지막 표현 실제 대화에서 어떻게 쓰는지 들어보겠습니다.
2: 민수나, did you ever fix that shelf?
3: Yeah, I finally got around to it.
2: Wow, only took you 6 months.
0: 이봐, 또 혼내네, 나를. In my defense, I was very busy, okay?
2: Doing what?
3: Avoiding the shelf. And you.
0: 맨날 혼내.
1: 약간 부부 같아요. 제가 남자 역할 할까봐요. 네.
0: 아 근데 지윤님도 오늘 계속 오늘 배운 표현들 이렇게 너무 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습하고 있네요. I finally got around to cleaning the bathroom. 이거 변기 이모티콘까지 보여줬네요.
1: 감사합니다.
0: 좀 TMI 될 수도 있는데. 변기 안 보이죠? 변기 이모티콘입니다.
1: 잘 안 보여. 글씨 진짜 작아요.
0: 네.
1: 보이세요? 보여요 이거? 진짜 안 보여요.
0: 저도 잘 안 보여요.
1: 근데
0: 죄송하지만.
1: 여기 있어요. 영어로 이거 여기 질문이 보입니다. 죄송해요. 여기 화면이 생각났을 때 해야 돼. 안 그럼 또 미뤄지겠지. 영어로 궁금합니다.
0: 네네네.
1: 생각났을 때 해야 돼.
0: 생각났을 때 해야 돼. 뭐를 해야지? You know, I have to do it. When I have it in mind. When I have it in mind. 그냥 머릿속에 있을 때 해야지. Well, let me do this while I have it in mind.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1: 안 그럼 또 미뤄지겠지.
0: 그렇죠. Or else I keep putting it off.
1: Yeah. If I don't do it now, I'll keep putting it off.
0: 맞습니다. 좋아요. 자, 미루기.
1: 여러분들 이제 그만 미루시고.
0: 그렇죠. Small talk, various ways to tell people that you're 미루기, right? Or 미루다. 계속 이거 스위치가 잘 안 되네, 이부에는. 자, 그럼 오늘 배웠던 표현들 복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0: 뾰라랑 문자 중에 시간이 돌아왔고요. 제일 먼저 중요한 문자부터 제가 읽도록 할게요.
1: 네.
0: 우리 콩님 완전 재밌당.
1: 아이고.
0: 처음 오셨거든요.
1: 손가락 올라갑니다. 콩님 웰컴입니다. 너무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0: 네네네.
1: 오늘부로 저랑 1일 됐습니다. First day.
0: 네.
1: Plus forever.
0: 방금 고민 좀 많이 하신 것 네. 같은데
1: 이걸 어떻게 제일 느끼하게 해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0: 우리 콩님께서 제가 보니까 계속 들으시

0: 다가 네. 이제 댓글을 다신 것 같아요. 1부 때부터 들으시다가 이거 정말 정상적인 방송이 맞나? 긴가민가 조금 하시다가 오케이 검증이 되신 것 같아요.
1: 나 이런 분들 너무 부럽거든요. I'm so envious of people.
0: Oh, 왜요? Why is that?
1: Because they get to experience All-Star English for the very first time.
0: 저희가 이제 방송 문화를 선도하고 있죠.
1: 그쵸, 여러분, 네. 여러분들 올스타와 첫 이 네. listening 기억하십니까? 얼마나 그때 얼마나 기분 좋았을까?
0: 그니까요. 네. 이제 영어 방송 중에서도 올스타가요. 네. 스탠다드이에요. 스탠다드. 표준입니다.
1: 그쵸.
0: 다 따라오면 돼요. 다른 방송사들 네. 보고 계신다면요. 네. 고민하지 마세요. 네. 그냥 저희 따라오시면 되고.
1: 저희가 답입니다.
0: 네네. 그리고 이제 고수님께서 좋아요 누르는 시간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1: 나 지금 어떻게 보고 있지? 아 이렇게 맞네. 이렇게.
0: 아 네네. 그래.
1: 네가 좋아.
0: 네 어제 솔직히 그 분장 좀 마음에 들었죠.
1: 저요?
0: 계속 하고 계시는 거 보니까.
1: 저 집에 가서 네. 그 어제 썼던 가발, 네네네. 머리카락 한 입에 한 다섯 개 정도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0: 그니까요.
1: 목에 계속 you know that feeling that something it doesn't go down your throat 계속 뭔가 걸린 느낌이잖아요.
0: 네. 그렇죠.
1: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 있었습니다.
0: 네 우리 콩님 지금 답장이 없으십니다. 네 콩님 답장 조금 부탁드릴게요.
1: 아니야 우리 채트 지금 고장나서 지금 refresh 누르면 잠시, 엄청 왔을 거예요.
0: 알겠습니다. 네. 이제 그 좋아요 누르는 시간이니까요. 그 문자 좀 끝나는 시점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4개거든요. 한 50개까지 조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1: 25개 들어왔습니다.
0: 아 25개. 네. 그래서 오늘 순위는 고수님께서 1등을 하셨기 때문에 낙지리님 아웃. 아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우 유주님 네. 민수 오빠 안녕하세요.
1: 아 어떡해 아까 민주 언니도 네. 그렇게 부르고. 네네네. 지우야 안녕.
0: 네, 굉장히 이제 스펙타클한 방송입니다.
1: 오빠라고 부르는데 어떡해요?
0: 뭐 그렇게 답해줘야죠.
1: 반말해야죠.
0: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밸런스 퀴즈가 있었는데요. 그 라운드 1이 그거였잖아요. Making phone call is no big deal versus a phone call gives me an instant anxiety였는데
1: Yes.
0: 케빈 팡님께서는 I usually avoid calls unless it seems urgent 라고 하셨고 너구리님께서는 텍스트가 너무 귀찮기 때문에 네. 전화를 선호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역시 이제 올스타가 뽑는 이 밸런스 퀴즈들은요 재밌습니다. 아시겠죠? 스탠다드 기억해 주시고요. 네, 항상 조금 참여 좀 더 많이 해 주시고 이제 우리 그 둥피님께서요. 네. 이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야근 마치고 식사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뭘 먹을까요? 문자오정 센스 기다리겠습니다.
1: 아이고 우리 전 메뉴
0: 네네네 네,
1: 저녁 메뉴 추천 부탁드립니다.
0: 저 메추 제일 최근에 안 거는 우리 둥피님이 이제 족발 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
1: 족발요?
0: 네네
1: 맛있지 여러분 족발 영어로 pig trotters
0: pig 뭐라고요?
1: pig trotters
0: pig trotters 네 뒤에 스펠링이 어떻게 돼요?
1: T-R-O-T-T-E-R S 이거 맞나요?
0: 네네네 그
1: 이거?
0: 맞아요
1: 그쵸
0: 족발
1: 주민해 주세요 피디님
0: 그건 닭발이
1: 아니야 이게 닭발이에요 이렇게 하면 닭발 되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0: 그렇군요 이번에 제가 조금 생각나는 게
1: 맛있겠다
0: 저희가 조금 내부 회의를 좀 해봤거든요
1: 네.
0: 네. 삼계탕 또는 복국이 어떨란지
1: 삼계탕 복국
0: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도요 삼계탕 많이 먹어요
1: 진짜요?
0: 진짜로
1: 아
0: 진짜 이거 거짓말이 아닙니다
1: 아
0: 야근하시니까 스태미너가 필요하다 크 추천이 누가 추천한지 아시겠죠? 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1: 약은 마쳤대요, 근데.
0: 약은 마치고.
1: 약은 마치고 세미나 왜 필요합니까?
0: That's right. 네. 자,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DJ Joe drop the beat. How dare you. 문자 연정의 락 오늘의
1: 진짜 삼계탕 추천을 할 거예요.
0: 삼계탕이요? 네. 혹시 민수 씨가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1: 요즘에 꽂힌 거요.
0: 딱 저녁.
1: 네.
0: 저녁에 딱 맞는 거.
1: 그 등갈비.
0: 등갈비.
1: 등갈비. 진짜 맛있거든요.
0: 저 있어요. 곱창 전골.
1: 아 그거는 뭐.
0: 괜찮지 않아요?
1: 곱창 전골 맛있긴 한데.
0: 곱창
1: 요즘 그 등갈비.

0: 드셔보세요. 저 뭐 몇 군데서 한번 주문해봤는데 I, you know, I got it delivered from a couple places. 비슷하게 다 서빙하더라고요.
1: You got delivered?
0: 오늘
1: 네, 네. 오 진짜요?
0: 등갈비 이렇게 조그맣게 그 rib이잖아요. Ribs,
1: rib 그쵸 맞아요.
0: Right? 근데 이렇게 조그맣게 뼈에 네. 이미 they cut a little bit of the meat off, so it's hanging
1: 쉽게.
0: off the bone.
1: 오.
0: 그래서 그냥 뼈 들고 앙 하면
1: 네.
0: 앙 하면 바로 이렇게
1: 네.
0: 먹기도 너무 쉽고요.
1: 그래서 우리 민수 씨가 이제 설명해 주시니까 진리님께서요 오른쪽 하단 화면 뭡니까?
0: 진리님.
1: 네네네.
0: 네가 좋아. 손가락이 안 되는데.
1: 네?
0: 네가. 아 자, 왜요? 거기서는 네가 좋아.
1: 네네.
0: 이렇게 하는데.
1: 네 진리님 또 들어왔어요. 디즈소 시작 아닌가요? 네,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0: 빨리 하세요.
1: 자 오늘 네즈노는 뭐냐면 Is it actually a crime to pick up money drop on the street? 입니다. 길바닥에 이제 내동댕이 쳐 있는 이 지폐를 줍는 게 범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사실 the answer is too obvious. 범죄긴 해요. 이건 맞잖아요. 범죄긴 합니다.
0: 범죄죠.
1: 네, 범죄인데.
0: It's illegal.
1: 근데 왜 범죄인지는 다들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뺏는 거긴 하지만 그 안에 조금 더 deep한 이유가 있거든요.
0: 네.
1: So here are three simple reasons why pocketing dropped money is strictly illegal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First, 이유가요. Embezzlement of lost property. 이게 뭐냐면 점유이탈물 횡령죄. 성립이 된다고 합니다.
0: 우리 대니엘이 바로 재물이탈죄.
1: 점유이탈물 횡령죄.
0: 변호사세요?
1: 바로 하네. 뭐냐면 이제 주인이 잃어버린 물건은요. 여전히 누군가의 소중한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So an item lost by its owner has simply left their hands but it remains remains someone else's valuable property. 그래서 legally taking money dropped on the street constitutes the crime of embezzlement of lost property 라고 합니다. 그래서 punishable by up to a year in prison or a 3 million won fine 이라고 합니다. 네.
0: Does it matter the amount you pick up?
1: 상관없죠.
0: 네. 진짜요?
1: 진짜로.
0: 그렇다고 근데 하면... 뭐냐면 한국에 있는 거 있는지 모르겠지만
1: 네네네.
0: in America, let's say like you pick up a coin, like a quarter, a lucky quarter 되는 거잖아요.
1: Lucky quarter.
0: 뭐 lucky penny, lucky 네네. dime, lucky nickel 되는데 진짜 한국에는 진짜 완전 그게 또 범죄예요?
1: 왜 그러냐면요.
0: 네.
1: I mean like in the US, lucky quarter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만 해당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Because in Korea, CCTV is everywhere. 어디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요. 아 그래서 이게 그 범죄가 안 되려면요. 바로 경찰서나 유실물센터에 가져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 인정이 되고요.
0: 네.
1: 두 번째가 이제 또 장소에 따라서 처벌이 무거워진다고 합니다. So items dropped in, you know, 기차역, 뭐 버스, 은행 매장 혹은 복층 이런 관리자가 있는 곳에서 돈을 주었다면요. 이게 절도죄가 성립이 된다고 합니다.
0: 진짜요?
1: Larceny charges라고 하는데 이게 훨씬 무겁기 때문에요.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맞을 수 있다고 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0: 금액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 설마.
1: 근데 금액은 크게 상관은 없다고 하고요. 이 장소에 따라서 형량이 줄어들거나 늘어나거나 이렇게 조금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말 그대로 말씀드린 것처럼 CCTV가 이제는 모든 동선을 지켜보고 있다 보니까 정말 조심을 하셔야겠습니다.
0: 네.
1: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요. 뭐 봤다. 그러면 그냥 지나가거나 아니면은 반납을 하거나 경찰서에다가
0: 네.
1: 이게 제일 현명한 것 같습니다.
0: 진우님이 천 원도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네요.
1: 네.
0: Even a 1,000 won?
1: 뭐였죠? 속담 있었잖아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0: 바늘 도둑이
1: 소도둑 된다?
0: 그러니까
1: 작은 거를 점차 도둑질 하다 보면
0: 네.
1: 큰 것도 도둑질을 하게 된다. 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0: 네.
1: 네네네.
0: 아, 우리 대니엘님이 이렇게 길게, 처음으로 이렇게 영어로 길게 들어오셨어요. 읽어주세요. 이거
1: 영어 방송이잖아요.
0: 네.
1: So, 대니엘님 said, FYI, for information, take the lost thing to a police station. If the owner is now shown, it will be yours after paying a tax. 네네. 아,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6개월 동안 주인이 안 나타나면요. 세금이 떼이고, 제 소유물이 된다고 합니다.
0: 그 중요한 걸 왜 안 말해줘요?
1: 미안합니다. 네.
0: 네.
1: 저 매출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네네네.
0: 전혀 추천도 안 해줬잖아요.
1: 곱창 전골.
0: 아 그렇겠구나.
1: 등피님 하지만

0: 아직 야근을 마치지 못했어요.
1: 아니 마쳤다고 했잖아요 방금. 네. 일단 알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if you find money on the street, mm-hmm. well, let it be. Mm-hmm. Or pick it up and take it to the police station.
0: That's right.
1: Don't pick it up and go home.
0: Mm-hmm.
1: Okay? Or you'll be a criminal.
0: That's right. 이쪽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2: 고마워요. 저는 한우 원뿔뿔 최근 스테이크 세트 A 주시고요. 미디엄 웰던으로 부탁해요. 오, 노래 너무 좋다. 이게 무슨 곡이지? 아, 궁금해. 제목이 알고 싶어 물어봐야겠어. 저기요, excuse me.
3: 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2: 이 곡이 무슨 곡이죠?
3: 아, 소고기입니다.
4: 영어는 소통입니다. 소통이 필요할 때 올스타 잉글리시.

0: more Rates of the World. BEFM, Busan Yongo Bangsa.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Now it's time for the interview. Joining us today is Ms. Kim Hee-kyung, the Policy Research Department Head at the Busan Labor Rights Center. She has personally visited 13 industrial complexes across the eastern Busan region to document the realities facing over 15,000 workers. Together, we're going to discuss what it means to be a city that respects labor and what choices our society must make so that the ordinary daily routines we enjoy can become a natural right for everyone. 네, 오늘 더 인터뷰는 김희경 부산 노동권익센터 정책연구부장과 함께합니다. 노동자가 존중받는 도시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평범한 일상이 누군가에게도 당연한 권리가 될 수 있도록 사회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청취자분들께 인사와 함께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저는 부산노동권익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정책연구부장 김희경입니다. 저는 부산에 일하는 시민, 노동자들을 만나서 설문조사, 면접조사를 해서 노동정책연구보고서를 쓰는 일을 합니다. 이렇게 청취자 여러분과 만나서 노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0: 네, 반갑습니다. So she shares that her role involves meeting working citizens and laborers here in Busan to conduct surveys and interviews, which she can then compile them into labor policy research reports. Now, out of all the various challenges in the workplace, such as wages, maybe safety accidents or employment issues, what made you focus specifically on the issue of washing work clothes? Now, 노동 현장엔 임금이나 안전사고 또 고용 문제처럼 다양한 과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왜 작업복 세탁이란 이 문제에 주목하게 되었을까요?
1: 네, 작년 5월 부산시의 요청으로 동부산 산업단지 작업복 세탁소 수요 조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부산 산단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 2년 동안

0: 자업부 세탁소 설치 요구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에 자업부 세탁소에 대한 그 산단에 계신 노동자들이 얼마나 이용할지 수요 조사하고 사업 타당성은 있는지 그 분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아버지가 평생 그 냉동기계 부품을 만드는 제조업에서 일하셨는데 네. 그 항상 어머니가 그 큰 세숫대야에 아버지의 작업복을 담궈놨던 것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 어머니 께서 이제 가족들의 옷과 함께 빨 수 없어서 그 따로 물을 불린 뒤에 힘들게 손빨래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자업부 세탁소 수요 조사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컸습니다.
1: 그렇군요. So she shares that last May, at the request of Busan City, she conducted a demand survey and feasibility analysis for a work clothes laundry in the eastern Busan industrial complexes. Following 2 years of requests from local workers, and personally, she recalls how her mother always had to hand wash her father's work clothes separately in a large tub, which fueled her deep personal interest in this research. Well, then, could you explain what a public work clothes laundry is and why it is so necessary. 그럼 이 공공 작업복 세탁소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필요한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0: 네, 공공 작업복 세탁소는 산업단지나 중소제조업 노동자들이 입는 오염된 작업복을 지방 정부나 공공기관이 저렴한 비용으로 세탁해주는 곳입니다. 그 보통 위아래 한 벌에 1,000원 정도로 매우 저렴하고요. 수거, 세탁, 배송까지 원스톱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왜 꼭 필요하냐라고 하면 작업복에 황물질이나 기름 분진들이 묻어가지고 가족들의 일반 옷과 함께 빨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네. 일반 세탁소에서는 잘 받아주지도 않고요. 대기업의 경우에는 자체 세탁시설이 있어서 사용을 하지만 소규모 사업장들은 노동자가 직접 집에 가서 빨아야 됩니다. 동부산 산단에는 작은 기업들이 많아서 매우 절실한 상황이었고요. 실제로 작년에 그 동부산 산단 노동자 564명을 조사했는데요. 그 결과가 10명 중 8명이 집에서 세탁한다라고 답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본인과 가족의 위생 그리고 건강에 대한 걱정이 크다라고 하는 걸 뽑으셨고요. 작은 기업과 큰 기업 간의 격차를 줄이고 노동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작은 비용으로 이 큰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사회적 장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So she explains that a public work clothes laundry is a facility where local governments or public institutions wash contaminated uniforms or industrial complex or small manufacturing workers at a low cost of around 1,000 won, handling everything from collection to delivery. This is essential because these clothes contain chemicals, oil, and dust, making them difficult to wash with family clothing or at regular laundromats. Unlike large corporations with internal facilities, workers at small businesses must wash their uniforms at home. In fact, her survey of 564 workers in the Eastern Busan industrial complexes showed that 80.9%, so out of 10 people, 8 people wash them at home, with a lot of them worrying most about family hygiene and health. Ultimately, she emphasizes that this facility is crucial to bridging the gap between small and large enterprises while protecting worker health. Also, some might think, isn't washing work clothes something individuals should just handle on their own? So could she explain why this is a matter of health and safety rather than a simple laundry issue? 이 작업복 세탁은 개인이 알아서 해야 하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 문제가 단순한 세탁이 아니라 건강과 또 안전의 문제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0: 네, 저 실제 설문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때는 우리가 다 빨아 입었어 라고 하시는 이제 어르신들을 만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제 작업복은 하나의 보호구로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따라서 사업주는 위험 작업을 하는 노동자에게 작업 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모나 안전화는 회사가 지급한 게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는데 작업복은 아직 그런 인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보이지 않는 화학물질, 기름, 분진 등으로 그 작업복이 오염되고 있고 그런 그 위험물로부터 몸을 보호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작업복도 보호구의 일종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비용이 감당이 힘든 이제 작은 규모에서는 이제 공공작업복 세탁소가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그렇군요. 보이지 않는 위험일수록 더 세심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So she notes that during her survey, some

0: Clothes Laundry is already operating in the Mium Industrial Complex in Western Busan. So what kind of changes did its actual operation bring about? 이미 서부산 미음 선단은 공공 이 작업부 세탁소가 운영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운영했을 때 어떤 변화들이 있었을까요?
1: 네, 서부산 미음 산단의 공공작업부 세탁소 이제 이름이 동백일터 클리닝인데요. 2020년부터 문을 열어서 지금까지 32만 벌의 작업복을 세탁했습니다. 그 작년에 동백일터 클리닝 이용한 업체를 조사를 54곳을 했는데요. 전반적인 서비스 만족도가 92.9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처음에 한 벌에 위아래 한 벌에 1,000원이었는데 그 비용의 어떤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2,000원으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올랐으니까 이제 이용을 중단하겠다 하는 업체가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서비스가 현장에서 얼마나 필요하고 또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0: 네, 숫자로도 현장의 필요성과 또 만족도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So she shares that Dongbaek Workplace Cleaning, the public laundry in the Mium Industrial Complex, has washed about 320 uniforms since opening in November of 2020. And at a satisfaction survey conducted last year among 54 utilizing companies showed an exceptionally high overall score. And even when operational challenges forced the initial fee of 1,000 won to increase to 2,000 won per uniform, not a single company stopped using the service due to the price hike, proving how desperately the service is needed and how deeply satisfied workers are on site. Well,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to Busan Worldwide, we are in the middle of the interview with Ms. Kim Hee-kyung here in the studio, the Policy Research Department Head at the Busan Labor Rights Center. Well, what does true respect for labor mean to you? 그럼 부장님이 생각하시는 진정한 노동 존중은 무엇인가요?
1: 제가 생각하는 노동 존중은 아주 거창한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 나의 평범한 하루가 다른 사람의 노동 위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거기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커피 한 잔을 마셔도 원두를 재배하는 사람, 운반하는 사람, 커피를 내리는 사람, 매장을 청소하는 사람 이 모든 노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노동을 너무 당연하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네. 깨끗한 거리, 빠른 배달, 안전한 건물, 편리한 교통, 우리가 입는 옷이나 음식 모두 누군가의 노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노동 존중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노동을 보이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0: 네.
1: 공공작업복 세탁소 역시 단순히 작업복을 빨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노동자가 유해 물질이 묻은 작업복을 집으로 가져가지 않게 해서 가족의 건강까지 지키는 것, 이 보이지 않는 곳까지 챙기는 일상에서의 실천이 노동 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0: 그렇군요. Now she shared that and she believes respect for labor begins with the simple realization that our ordinary daily routines are only possible because of someone else's work. Whether it is the person cultivating coffee beans, delivering packages, cleaning streets, or preparing our food, she notes that we often take these efforts for granted and defines respect for labor as making these invisible work actually visible. And ultimately, she emphasizes that a public laundry does more than just wash clothes. It protects the health of workers' families by keeping hazardous substances out of their homes and making it a tangible way to practice respect for labor in daily life. Now, while conducting this survey, you must have heard many concerns from workers on site beyond just the laundry issue. So are there any stories of workers or their families that stick out in your memory? 이번 실태 조사를 진행하면서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고민을 들으셨을 텐데요. 특히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었을까요?
1: 네, 제가 그 한 분을 60대 여성 청소 노동자를 만났는데요. 그 청소 노동의 과정과 어려움을 듣기 위해서 이제 만난 자리였는데 그분이 정말 신나게 그 현장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뭐 어떤 공간에 어떻게 청소하는지, 어떤 일이 힘든지, 사람들이 뭘 잘 몰라주는지 그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인터뷰가 끝날 무렵 그분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에 가도 나를 반겨준 사람이 없고 혼자 지내는데 오늘 이렇게 내 얘기를 잘 들어줘서 해줘서 고맙다, 좋았다 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말이 가장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날 청소노동자의 실태를 조사하러 간 거지만 저는 오히려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노동자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듣는 것, 그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배웠습니다. 그 노동정책은 숫자나 제도로 만들어지지만 그 출발점은 결국 한 사람 이야기를 제대로 듣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0: 네, 때로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 자체가 존중의 시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So she shares that out of everyone she met on site, two individuals have the lasting impression, starting with a female cleaning worker in her 60s. She explains that they met to discuss the processes and also hardships of cleaning labor. And the worker excitedly detailed exactly how she cleaned each space, what was most difficult, and what people failed to realize. However, she calls that toward the end of the interview, the worker remarked how wonderful it felt to have someone listen to her story as she lived alone with no one to welcome her back home. This statement left a lasting impression on her. She reflects that while they originally went to investigate working conditions, she ultimately learned how incredibly precious it is to simply listen to a worker whose voice normally goes unheard, realizing that while labor policy is built on numbers and systems, its true starting point is genuinely listening to a single person. Well then, if you have other person's story, we would love to hear it as well. 다른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 주실까요?
1: 네, 또 하나 기억에 남는 장면은 그 택배 기사 설문 조사를 하던 새벽이었습니다. 네, 택배가 다른 지역에서 이제 부산에 내려오면 각 동네 그 집으로 배송하기 위해서 물건을 다시 나누고 싣는 공간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보통 터미널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한 새벽 5시쯤에 그 터미널을 찾아가서 택배 기사님들을 이제 설문 조사를 했는데요.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시간이었고 아침 일찍이라서 제대로 식사를 못 하신 채로 이제 컨베이어 벨트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끊임없이 내려오는 이제 택배 상자들을 그 자신이 맡은 지역의 물건인지 그 주소를 확인해서 찾아내고 무거운 상자를 내려서 다시 이제 차에 싣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기사님은 컵라면을 먹으면서 눈은 계속 컨베이어 벨트 위에 상자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숫자가 그 주소가 깨알같이 이제 적혀져 있다 보니까 라면을 먹어가면서 그 주소를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렇게 이제 어렵게 한부두부 이제 받아가지고 설문지를 이제 사무실에 갖고 와서 이제 엑셀에 입력하고 이제 통계 분석을 했는데요. 근데 그 설문지에서 나오는 담배 냄새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0: 네.
1: 그 담배 냄새는 단순한 이제 담배 냄새가 아니라 새벽 노동의 피로와 긴장 쉬지 못하고 지낸 하루의 무게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통계표의 숫자 하나하나가 이제 누군가의 치열한 삶이다라고 하는 걸 좀 깨닫게 됐고요.
0: 네.
1: 그 노동 정책은 반드시 현장의 목소리에서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0: 맞습니다. So she recalls another memorable scene from a survey carried out early in the morning with delivery drivers at a sorting terminal where packages are divided for local delivery. Arriving at 5 a.m. before sunrise, she observed drivers standing by a conveyor belt without eating, searching for packages for their assigned regions and loading heavy boxes into their vehicles. She remembers one driver eating cup ramen while keeping his eyes fixed on the moving boxes so as not to miss the tiny addresses, even as his noodles grew soggy. And when entering these hard-earned surveys into Excel back at the office, she notes that the lingering smell of cigarette smoke on the papers remained unforgettable. To her, it felt like the physical weight of fatigue, tension, and workday, right? Relentless workday. And this experience made her realize that every single number on a statistical chart represents someone's fierce reality, reinforcing her belief that policy must always begin with firsthand voices. Well,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 we are in the middle of the interview speaking with Ms. Kim Hee-kyung, the Policy Research Department Head at the Busan Labor Rights Center. And lots of messages I see coming in about workers' environment and how important it is. And we have Kevin Nim saying workers' rights can't be ignored, especially occupational hazards. And talking about the laundry service, such beneficial service for the workers, absolutely agree. Well, is there any area where you feel the Busan labor scene is gradually improving lately? 그럼 최근 부산 노동 현장에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좋아지고 있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부산 노동권익센터에서도 매년 그 부산 지역 노동 통계를 이제 그 보고서로 만들고 있는데요. 그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통계 수치만 놓고 보자면 부산의 현장이 좋아졌다라고 말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임금이나 산업재해나 뭐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 여전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 노동자들을 만나 설문조사를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 조사를 한다고 뭐가 바뀌어요? 라고 하는데요. 사실

0: 그 자리에서 제가 반드시 이렇게 바뀝니다라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1: 네.
0: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장의 목소리가 모이면 실태 조사가 되고 그 실태 조사가 정책의 근거가 돼서 그 근거 위에 조례가 만들어지고 예산이 이제 되게 되면 사업의 가능성이 논의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 좌우포 세탁소도 처음에는 좌우포 세탁을 왜 공공이 해야 하냐라는 질문에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필요가 확인이 되었고 노동자 건강과 가족의 안전 문제로 논의가 넓혀지면서 조례와 정책으로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플랫폼 노동자 권익 보호 조례도 그렇고요. 재난 시 필수 업무 종사자 지원 조례도 그렇고 가사 노동자 지원 조례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 네.
0: 예전에는 개인이 알아서 견뎌야 할 문제로 여겨졌던 노동의 어려움들이 조금씩 공공 정책의 언어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부산 현장이 좋아지고 있다는 말보다 좋아지기 위한 길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0: 노동자의 목소리가 그냥 사라지지 않고 조사로 남고 조례로 남고 정책으로 이어지는 것 그것이 부산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작지만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1: 그럼요.
2: So she honestly notes that based on annual labor statistics for wages, safety, and working hours, it is difficult to say things are easily improving. However, she emphasizes that gathered voices form the basis for surveys, which lead to policies, ordinances, and budgets. And just as a public laundry began with a simple question and turned into a health ordinance. Ordinances protecting platform, essential, and domestic workers are shifting individual struggles into the language of public policy. So rather than claiming the workplace is already better, she concludes that the path to making it better is steadily being forged, which stands as a small but vital change in Busan, and I absolutely agree. Well, what kind of changes are needed then for Busan to become a city where workers can labor more safely and healthily? And what kind of city do you hope Busan becomes maybe 5 to 10 years from now? 네, 앞으로 노동자가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또 앞으로 5년 아니면 10년 뒤에 부산이 어떤 도시가 되길 바라시나요?
0: 네, 무엇보다 노동정책이 행정의 부수적인 영역이 아니라 시 정책의 중심에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 문제는 일자리에 그치지 않고 안전, 복지, 돌봄, 청년 모든 것과 촘촘히 연결되어 있거든요. 5년 뒤에는 부서 간의 벽을 넘어서 노동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노동국이 자리 잡고 시장 직속의 노동정책보좌관 제도가 당연한 자리로 정착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10년 뒤에는 부산이 노동정책은 부산이 가장 앞장선다라는 평가를 받는 도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산은 항만, 제조, 물류, 돌봄, 고령 등 노동 형태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만큼 오히려 선도적인 보호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잠재적인 도시입니다.
1: 네.
0: 일하다 아프면 눈치 보지 않고 쉴 수 있고 위험하면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1: 네, 참 단순하지만 그래서 더 정말 중요한 기준인 것 같습니다.
2: So she states that labor policy must move to the center of city policy as it concerns tightly to safety, welfare, care, and youth initiatives. In 5 years, she hopes to see a dedicated labor bureau to oversee policies across departments and a permanent labor policy advisor directly under the mayor. In 10 years, she envisions Busan leading the nation in labor policy, leveraging its complex mix of port, manufacturing, logistics, and care sectors to design pioneering protection model. Ultimately, she hopes for a city where workers can rest without hesitation when sick and speak out confidently when facing danger. Well, before we wrap up, can you share your last words with our listeners tuning in right now?
1: 네, 오늘 이야기 나눈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방송 소감과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0: 네, 마지막으로 공공장업복 세탁소에 대한 기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공공장업복 세탁소는 전국에 27개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동부산 산단의 공공장업복 세탁소 건립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큽니다. 이미 실태 조사가 이루어졌고 이후 예상 가능한 그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례도 만들어졌습니다. 후보지들도 거론되고 있는 만큼 이제 예산이 반영되면 실행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1: 네.
0: 요즘 정책 효능감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공공장업복 세탁소가 바로 노동자들이 아 실제로 달라졌네 라고 느낄 수 있는 첫 사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부산 노동자가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1: 네.
0: 오늘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So she highlights that with around 27 public work clothes laundries operating nationwide nationwide a social consensus on their necessity.

0: The time is now 11:43, which means it's time for Correspondent Reports. We're going to turn to China today for the latest updates. Our correspondent Park Shin-hee is joining us from Beijing. 네, 오늘은 중국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중국 베이징의 박신희 통신원,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중국 통신원 박신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So let's jump into it. For our first story, China's government debt has surpassed 100 trillion yuan for the first time in history. So what exactly is the scale and how quickly has it been growing?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중국의 정부 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100조 위안을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 규모인지 또 증가 속도는 얼마나 빠른지 짚어주시죠.
2: 말씀하시죠.
1: 예, 중국인민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중국 정부 채무 잔액은 100조 6천억 위안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우리 돈으로 약 2경 2,600조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지난해 말 94조 9천억 위안에서 불과 5개월 만에 5조 위안 이상 증가한 셈인데요. 특히 2020년 46조 5천억 위안 수준이었던 정부 채무가 최근 5년 사이에 2배 이상 늘어나면서 증가 속도도 매우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0: I see. So according to the data released by the People's Bank of China, as of the end of May this year, China's government debt balance was compiled to and at 100.6 trillion yuan. And this is a scale of approximately 22,600 trillion Korean won. It means it has increased by more than 5 trillion yuan in just 5 months from 94.9 trillion yuan at the end.

0: end of last year, and notably the government debt, which was at the level of 46.5 trillion yuan in 2020, has more than doubled over the past 5 years, showing that the rate of increase is also very fast. Well, what is the background behind this sharp surge in debt, and how are the Chinese government and experts evaluating it? 이렇게 채무가 빠르게 늘어난 배경은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중국 정부는 이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고 전문가들은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까?
1: 중국 정부는 최근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치면서 국채와 지방정부 채권 발행을 크게 늘려왔는데요. 발행된 자금은 에너지, 교통, 수리시설 등 대규모 인프라 건설과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를 공식 채무로 전환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중국 전문가들은 현재 채무 규모가 크지만 여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기준 GDP 대비 정부 채무 비율이 68.7%로 주요 20개국 평균보다 낮고 외채 비중도 크지 않아서 중앙정부의 추가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앞으로도 관심이 이어질 것 같은데요. So to respond to the recent economic slowdown, the Chinese government has significantly increased the issuance of national bonds and local government bonds while pursuing an active fiscal policy. The issued funds were used for large-scale infrastructure construction, such as energy and transportation facilities, and for converting hidden debts of local governments into official debts. And Chinese experts actually evaluate that although the current debt scale is large, it is still at a manageable level. In particular, they're putting forward the position that the central government has sufficient additional fiscal capacity as the government debt to GDP ratio as of 2024 is 68.7%, which is lower than the G20 average, and the proportion of foreign debt is not large. Well, with that, let's jump into our next story. China's leading robotics company, UB Tech, has unveiled a home humanoid robot centered on emotional interaction, and it is generating significant attention. So can you tell us more about the product? 네, 다음 소식 볼게요. 중국의 대표 로봇 기업 유비테크가 사람과 감정을 주고받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선보여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어떤 제품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1: 유비테크는 지난 2일 가정용 휴머노이드 로봇인 유원 시리즈의 예약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남성형과 여성형 모델로 출시되면서 사람과 매우 유사한 외형을 갖춘 것이 특징인데요. 88개의 고자유도 관절과 자체 감성 AI를 탑재해서 사용자와 자연스럽게 교감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또한 외형 맞춤 제작 기능과 암호화된 로컬 메모리 기능도 제공됩니다. 아직 최종 가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예약 판매 열흘 만에 3,800대 이상의 주문을 확보하면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0: 와, 정말 영화 속 이야기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So he said UB Tech started the pre-orders for its home humanoid robot, the U1 series, on the past 2nd, June 2nd. It is released in male and female models, and its key feature is having an appearance highly similar to humans. It is designed to naturally interact with users, equipped with 88 high degree of freedom joints and its own emotional AI. Also, customized appearance production features and also local memory functions are also provided. Although the final price has not been disclosed yet, it is receiving high attention, securing more than 3,800 orders in just 10 days of pre-orders. Well, although, as we mentioned, the price hasn't been disclosed yet, 3,800 orders, pre-orders have already been made. So how is the market evaluating this product? 아직 가격도 공개되지 않았는데 예약 주문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시장에서는 이번 제품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1: 업계에서는 이번 제품이 단순한 기술 제품을 넘어서 감정 소비재 시장을 겨냥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기반 연애 게임 캐릭터를 현실에서 구현한 것 같은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사람과 닮은 외형과 맞춤 제작 기능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유명인 외형을 모방할 경우 초상권과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관계 악화나 로봇에 대한 과도한 정서적 의존 등 새로운 윤리적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So within the industry, attention is being paid to the point that this product targeted the emotional consumer goods market, moving beyond a simple technology product. In particular, expectations are emerging that it can provide an

0: experience akin to realizing an AI-based dating game character in reality. However, voices of concern also exist regarding its appearance excessively resembling humans and the customized production feature. Points are being raised that if it imitates the appearance of celebrities, of course, publicity rights and copyright issues could occur. Also, opinions are emerging that social discussion regarding new ethical issues, such as the weakening of human relationships or excessive emotional dependence on robots, is necessary. With that, let's jump into our final story. Korean convenience store chain CU, as we know, is preparing to enter the Chinese market. So what approach are they taking? 네, 마지막 소식 볼게요. 국내 편의점 업체 CU가 중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중국 소비자들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건가요?
1: CU는 최근 중국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중국 내 첫 온라인 매장 개설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현재 온라인 매장에서는 한국 식품 위주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오프라인 매장 진출도 함께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곧바로 대규모 오프라인 출점에 나서기보다는 온라인 판매를 통해서 중국 소비자들의 선호도와 구매력 그리고 적정 가격대를 먼저 파악하려는 전략으로 분석됩니다. 이는 중국 시장 진출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한 사전 검증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0: I see. So CU recently revealed its plan to open its first online store in China, their Chinese social media. Currently, the online store is selling products centered on Korean food, and it is known that they are preparing to enter offline stores as well. However, rather than immediately stepping out for a large-scale offline store openings, it is analyzed as a strategy to first grasp Chinese consumers' preferences, purchasing power, and appropriate price points through online sales. This can be viewed as a pre-verification stage to reduce risks according to entering the Chinese market. And global convenience store chains are already firmly established in China. So what are the key challenges CU must address to compete in that market? 중국엔 이미 글로벌 편의점 업체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CU가 현지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요?
1: 중국 편의점 시장에서는 이미 패밀리마트와 로손, 세븐일레븐 등 대형 업체들이 수천 개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시노팩 계열 편의점도 2만 개가 넘는 매장을 보유하고 있어서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입니다. 업계에서는 CU가 후발 주자인 만큼 좋은 입지와 비용 관리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또한 한국 상품을 수입할 경우 물류비 부담이 크고 현지 조달을 확대하려는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현지화 전략과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핵심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0: 네, K-푸드의 인기를 실제 소비로 연결할 수 있을지 CU의 이 중국 도전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So in the Chinese convenience store market, large companies such as Family Mart, Lawson, and 7-Eleven are already operating thousands of stores. Added to this, convenience stores affiliated with Sinopec also possess over 20,000 stores, making the competition extremely fierce. Within the industry, a CU is a latecomer. Views exist that it might experience difficulties in securing good locations and managing costs. Also, if they import Korean goods, the burden of logistics cost is large, and if they are to expand local procurement, they have faced the task of building a new supply chain. So, to settle successfully in the Chinese market, localization strategies and securing a stable supply chain are projected to be core tasks. So as a latecomer, right, to the market, securing prime location and building a reliable supply chain will both be significant burdens, and how effectively CU executes this localization strategy will likely be the deciding factor. So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report coming from China. 네, 중국 소식은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지금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박신희였습니다.
0: All right, and that was Mr. Park Shin-hee based in Beijing, China.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Correspondent Reports and all the segments we have prepared for you here on Busan Worldwide. But we'll be back tomorrow at 11:05 a.m. Now, final song for today is by BTS with Butter. I'll see you tomorrow. Bye-bye. Smooth.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We are the Zero Waste Rangers.
2: To save Mother Earth, just remember the 5 R's.
3: Would you like a bag for that?
1: No thanks. I brought my own bag. Number one, refuse. Just say no to things you do not need.
3: This shirt is so out of style.
1: Why not take it to a flea market? Number two, reduce. Buy only what you need and share with your neighbors.
3: One iced Americano coming right up.
1: Can I get that in my tumbler? Number three, reuse. Single use, that's not how we do things.
3: This is such a hassle. Let's just throw it all in together.
1: You've got to peel off the labels and rinse them out. Number four, recycle. Rinse it, peel it, and recycle properly.
3: This looks different from other sponges.
1: It's a biodegradable loofah. Number five, rot. Choose a product that returns to nature.
3: Refuse, reduce.
1: Reuse, recycle.
3: And rot. The 5R pledge to protect our planet.
4: Youth Friendly City On Air is looking for you.
5: 부산 진구청과 부산 영어 방송이 지원하는 청년 라디오 청년 친화 도시 청취 중. 청년 정책, 상권, 문화 그리고 지역 이슈 그 어떤 이야기라도 좋습니다.
4: Culture, local issues, or your own unique stories. If you can dream it, you can air it. This is brought to you by Busan Jinggu District and BEFM, Busan English Broadcasting.
5: 부산에 거주하는 만 18세부터 39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접수는 6월 21일 일요일까지.
4: Open to any Busan resident aged 18 to 39. Apply by Sunday, June 21st. For more details, please visit www.befm.or.kr.
5: 자세한 내용은 부산 영어 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6: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6: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9: This is BFM Safety Briefing. Today, we're focusing on two of the most common and dangerous disasters we may face, fires and explosions.

0: 못생기지 않기.
1: 알았어, 생각해 볼게.
0: 우리만의 길을 가기.
2: 묵묵히 우리 길을 가기.
0: 가기.
1: 오케이.
3: 너 진짜 입술 깨면 가만 안 놔둔다.
0: 꼴뱅이가 싫어.
4: 나 이름은 섭섭해요.
5: 싹쓸이!
0: 똑꼬를 잡아?
5: 예스! Yes.

0: Welcome to On The Mic, Made in Busan. 오늘은 예술감독 공명성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예술감독 공명성입니다. 부산이랑 서울로 가면서 예술기획 활동 진행하고 있고요. 예술인들이 할 수 있는 실천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은 기획자입니다.
0: 지금 되게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사실 굉장히 많은 일을 동시에 해내고 계시잖아요.
1: 그렇죠.
0: 하시는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1: 저는 부산에서 전시공간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전시공간을 운영을 하면서 재단이나 미술관들의 전시도 기획을 하고 작가들이랑 같이 저 독립 프로젝트도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창작자가 어떤 식으로 이 제도로 들어가는지까지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그거를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창작자들이랑 되게 밀접하게 작품을 만들어서 그거를 갤러리 그리고 미술관에 소개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0: 예술가들을 이어주는 수많은 일들을 시작하시게 된 계기도 좀 궁금합니다.
1: 저는 이제 어렸을 때는 좀 과학 수학 분야에 좀 관심이 많았어요.
0: 네.
1: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는 막 과학 영재 활동도 하고 실험하는 그런 프로젝트도 진행했었는데 성인이 되면서 벽에 부딪히는 거죠. 진짜 천재들 만나는 그래서 이제 아 과학은 내 길이 아니구나. 그 다음 또 하고 싶었던 게 창작자가 되는 거였어요. 창작자가 되려고 보니까 저보다 잘하는 사람이 또 너무 많은 거예요. 예, 창작도 내 길이 아니다. 그러면은 나는 이 사람들을 서포트할 수 있는 직업을 가져야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어요.
0: 네.
1: 이 사람들을 소개하고 유통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싶었는데 예술 감독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좀 정리를 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갤러리스트는 이 사람들이 시장에 뛰어드는 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0: 지금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아이테르라는 이름의 갤러리를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21년에 개관을 한 게 맞을까요?
1: 저희가 전시장으로 등록이 된 건 21년도고요. 19년도부터는 레지던시로 활동을 했어요. 갤러리는 21년도가 맞고 작가님들이랑 같이 소통하기 시작한 거는 19년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0: 지금까지 굉장히 꾸준히 작품을 소개를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오픈하게 된 이 배경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1: 21년도가 코로나 되잖아요.
0: 아 그렇죠.
1: 그때 제가 친구들이랑 같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막 찾고 있었어요. 두 가지 미션이 겹친 거죠. 내가 전시장도 하고 싶고 친구들이랑 놀고도 싶고 하는데 딱 맞는 공간을 찾았어요. 이게 자본이 그렇게 많이 없으니까 무조건 스토리텔링으로 가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이게 부산스러운 건물을 찾기 위해서 부산에 엄청 많은 건물들을 봤어요. 진짜 거의 모든 건물을 다 탈탈 털어가지고 결국에 마지막으로 찾은 게 이제 범일가옥이라는 엄청 오래된 집이었는데 저는 미술 전공이 아니거든요.
0: 네.
1: 학부가 저는 광고 전공이에요. 19년도에 작가님들이랑 레지던시 2년 동안 하면서 배우고 대학원 가는 것처럼 레지던시를 운영을 하면서 작가님들한테 작가랑 작품 활동이 어떤 건지 좀 배우면서 21년도에는 전시공간으로 이제 오픈을 하게 됐는데 돈이 없으니까 하루는 여기 전등을 달고 한 달은 와이어를 붙이고 또 한 달은 이제 전시 좌대 사고 약간 그런 식으로 직장을 그때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여유 자금이 얼마 없잖아요.
0: 그렇죠.
1: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 매달 조금씩 조금씩 준비를 해서 전시장을 이제 만들게 됐죠.
0: 전시를 기획하실 때 어떤 걸 좀 먼저 고려하시는지도 궁금해요.
1: 저는 좋은 전시는 우리가 공감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냐

0: 아까 1번인 것 같아요.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는 동시대 아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거를 어떤 식으로 은유적으로 사람들한테 인사이트를 줄 것이냐. 작가들은 보편적으로 자신의 메시지를 발표하는 사람이고 그것이 어떤 기반으로부터 어떤 이야기로부터 나왔느냐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작가가 그런 메시지를 만드는 게 제일 먼저 중요하고 그것을 친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드는 게 또 전시장의 역할인 것 같아요. 작가님들은 작품을 그렇게 하시는 거고 전시장은 그것을 가장 친절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1: 지금 진행 중인 전시가 있다면 혹시 하나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0: 지금도 아주 재밌는 전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1: 네, 어떤 건가요?
0: 허남문 작가님의 전쟁이 만든 용적률이라는 전시가 6월 1일부터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분이 이제 DMZ에서 군 복무를 하시면서 보게 된 휴전의 풍경들, 철모라던가 우리가 미처 회수하지 못한 그런 전쟁의 흔적들이 그쪽에서 아직 볼 수 있으니까 한 30년 정도 작업 활동을 하시면서 철모가 쌓여있는 작업이나 그리고 DMZ에서 볼 수 있었던 자연의 풍경들을 가지고 만든 회화들 그쪽에서 들을 수 있었던 그런 소리들도 녹음해서 가져오셨어요.
1: 아, 소리들까지요?
0: 네네. 그래서 전시장에 들어가면은 물이 흐르는 소리를 들으면서 DMZ의 약간의 그 초원들을 지나면은 철모들이 쌓여있고 휴전선도 연출을 해놨어요. 철조망을 막 감아가지고 휴전선 있고 그 너머로는 북한도 연출을 해놨거든요.
1: 와, 정말 DMZ처럼.
0: 네네네.
1: 아, 이 전시를 지금 아이텔의 범일가옥에서 만나볼 수 있는 거죠?
0: 네, 맞습니다.
1: 범일가옥은 범일동에 위치해 있는 건가요?
0: 네네.
1: 이렇게 부산을 기반으로 활동하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0: 대학을 부산에서 나와서.
1: 아, 그렇군요. 네. 부산 토박이이신가요?
0: 그건 아닌데요. 저는 이제 제일 처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가 로컬에서 시작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가장 한국스러운 동네가 저는 부산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저는 근대 문명의 발원지는 저는 부산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되게 중요한 지점이 미술이 시작되게 된 곳은 저는 개항을 하게 된 부산에서부터지 않았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추적을 하다 보니 점점 이제 퍼즐이 맞춰지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개항과 그리고 일제감정이 지나고 6.25 지나면서 거의 모든 작가들이 부산을 지나치면서 작업을 해나갔고 우리는 미술의 시발점에 대해서 묻는다면은 부산항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기서 활동을 지속하는 거가 저는 되게 미술사적으로 좀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이런 로컬 아티스트들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매칭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신 걸로 알고 있어요.
0: 맞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예술가적 실천이 어디서 일어났느냐 되게 중요한데 이거를 한국에서만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거를 큐레토리얼 프랙티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예술적 실천을 어떤 식으로 기록해 나갈 것인가 이 구역에서는 이 나라에서는 어떤 식으로 실천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궤적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한국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아, 이거는 나의 역할이다. 코리안 큐레토리얼이라는 그런 타이틀로 하나의 주제로 사람들을 모아가는 형태의 작업들을 진행하는데요. 보통의 기획전이랑 다른 점은 로컬에서를 기반으로 이제 창작을 모집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제라고 하면 무슨 뭐 사랑, 평화, 좀 추상적인 것들로부터 시작된 것이 이제 보통의 단체전의 주제로 많이 잡히는데
1: 네네.
0: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사는 땅으로부터 국가로부터 나온 생각이 창작으로 이어지는 것이 뭐 좀 진정한 그런 시대를 담는 작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코리안 큐레토리얼은 우리가 우리 땅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1: 좀 더 로컬에서 출발하는 그런
0: 네,
1: 접근이네요.
0: 네.
1: 와, 너무 재밌습니다. 너무 아쉽지만 벌써 마지막 질문인데요. 혹시 감독님을 표현할 수 있는 영어 단어 혹은 좋아하시는 영단어를 하나 골라주신다면 어떤 단어일까요?
0: 저는 큐레토리얼이라고 하고 싶어요. 큐레토리얼이 합성어인데요. 큐레이션이랑 튜토리얼이 붙은 거예요. 튜토리얼이 게임할 때 처음 들어가면은 그 기본적인 매뉴얼을 알려주는 기능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부산 그리고 한국에서 우리가 예술을 감상하고 창작하는데 좀 조그만한 그런 방향이라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1: 말 그대로 큐레이션과 튜토리얼의
0: 네네.
1: 합성이군요. 네. 오늘 이렇게 자리해주시고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On The Mic Made in 부산이었습니다.
2: Well, thank you very much to Kadra and our art director, 고명성님. 너무 재밌었습니다. So please, everybody, go and check out the exhibitions. It's definitely worth a visit.

아니면 봅시다. 사랑더 아니면 뉴젠미시 님들 왜 어텀 스카이 님 왜 이 별 이 닉네임을 쓰는지 이유도 진짜 궁금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신청곡도 받고 있어요. 신청곡도 많이 보내주시고 우리는 2부에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서 상품 한 명한테 보내드리겠습니다. 한 명 뽑아서 상품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영어로 할게요. Today we're talking about nicknames. Do you have a nickname? Our intern, 가인 씨. Her nickname is 방가 방가인. And our producer, 박 PD, is 녹차 because his name is 박보성. And of course, 보성 is very famous for green tea, so 녹차. Who gave you that nickname, 녹차? Every friend. Oh, good. My nickname is Scottish Ajumma. Oh, yeah. I like it. I would like a new nickname. What would be a good new nickname? Dr. McLucky. But that's not as funny. That's not as funny. So tell us your nickname, how you got it, why you got it, do you like it? And you can also send us a song request. We'll gather them and make a playlist for you. 자, 여러분 넘어갈게요. 노래 한번 해드리고 그 다음에 Laura's Quick Dive으로 들어가겠습니다. This is 태양, Eyes, Nose, Lips.

0: But if we practice good driving etiquette, we can all become gentler beings. Here are two things to keep in mind. First up, when you're changing lanes, make sure to use your blinker. And second, although I do love getting text messages from all of you, don't text and drive. That's a no-no. Good driving etiquette equals safety for all.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Morning Wave in Busan on BEFM. Oh, by the way, tune in to Morning Wave in Busan to get real-time traffic updates. You know your morning commute's better with me, Kat.
1: Hello,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2: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갑니다. 배울 준비 됐지에.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영어 하이소.
2: 어서 오세요. 아, 처음 오셨나 보네. 등록하러 오셨어요?
3: Yes, hello. I'd like to sign up for a gym membership, please.
2: 어, 멤버십. Good. 요즘같이 추운 날에는 바깥 운동보다는 이 헬스장에서 운동하기 딱이죠. 고객님, 자, 여기가 헬스장이고 저기가 요가하는 요가룸, 그리고 저쪽이 이제 스트레칭하는 스트레칭룸.
3: Great. The facilities are actually really nice. Much better than I expected.
2: 아, great. Thank you. 그러게, 다들 우리 헬스장 하루만 와보면 시설이 좋아서 다 등록한다니까요.
3: Oh, and do you have a shower?
2: 어, 네? 샤워? 어, 지금 나한테 샤워했냐고 묻는 것 같은데. 어, 무슨 냄새가 나나? 아, 샤워.
3: Yes, do you have a shower here?
2: 오늘 샤워 안 했는데 냄새 나나 보네. 뭐 어디서 나는 거고? 여기 발인가? 아, 아.
3: What are you doing? So I'm asking a shower. You know, like a locker room?
2: 아, 오늘 땀이 별로 안 나서. 아, no shower today. Sorry. 아, 그런데 아, 냄새 안 나는 거 같은데. 아, 뭐고? 이 슬리퍼에서 나나?
3: Oh, no, no, no. I didn't mean that. I was asking if the gym has a shower.
2: 냄새가 그렇게 너무 나면 제가 얼른 가서 샤워하고 올 테니까 여기 홍보 잡지 이거 보고 차 한잔 하고 있으세요. 알겠죠? 금방 하고 올게요. 샤워. I have a shower right now.
3: Wait, where are you going?
2: 오늘 배워볼 표현, 샤워실이 있나요? 영어로 뭐라고 해?
3: Do you have a shower? Do you have a shower?
2: Do you have a shower?
4: Shower라는 단어는 몸을 씻는 샤워를 하다라는 의미의 동사뿐만 아니라 샤워실, 그리고 씻는 샤워, 행동 자체를 말하는 명사로도 쓸 수 있습니다. 샤워할 거야. I'm going to take a shower. 샤워실 있나요? Do you have a shower? 라고 하면 됩니다.
2: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샤워실 있나요? Do you have a shower?
3: Do you have a shower?
2: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5: See you tomorrow.

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여러분은 영어 왜 배우시나요? 영어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기 위해? 아니면 해외 여행지에서 현지인과 자유롭게 대화하기 위해? 더 넓은 세계와 연결되고 싶은 여러분만의 영어 여정이 있으신가요? 영어를 배우게 된 계기부터 나만의 영어 공부 팁을 BFM에서 함께 나눠보세요. 영어가 내 삶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그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줄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부산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 자세한 사항은 부산 영어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2: Stuck in traffic again. No parking spaces anywhere. All I've done is drive. And I'm already completely drained. Maybe I'll skip the drive today. Instead of driving, every ride is my time. Put on my headphones, catch a quick nap, or simply gaze out the window without a thought. A morning that used to rush by, finally, feels like my time. Less driving, more living. Take back your time. Public transit is the easiest way to reclaim your day.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0: The time is now 5 o'clock.
1: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yesterday.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2: All-Star
3: English.
2: These days, a lot of people are relieving stress by watching the 2026 FIFA World Cup.
3: That's right. And since Mexico is one of the host countries, now here's a fun fact for you. Many young people in Mexico often mix Spanish and English in their everyday conversations.
2: Ah, it's called code switching. Maybe language mixing is simply a part of like today's life, I guess, from like the global world kind of thing.
3: Yeah.
2: Vamos, kick off today's show. 여러분의 evening 영어 친구.
3: All-Star English 지금 출발합니다.
4: Hello.
3: Hi.
4: 배고파요.
3: Hola. ¿Cómo estás?
2: What is 배고파요 in Spanish? Because I know you studied Spanish, right?
3: 왜 그런 걸 물어봐요? Yo.
4: 아, 이거 요 그, 배고파요.
3: 이거 AI 물어봐 이거.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Welcome to All Star
2: English.
3: Yes, it's the Tuesday program, 여러분. Oh, welcome. We have Asia in the house.
2: 안녕하세요,
3: Asia. How are you?
2: Good. I love your top.
3: 감사합니다. I don't think it's been referred to as a top before.
2: I don't know what that is. It's like, is that like an actual team or?
3: It is. Yeah, but it's not a country. It's a club.
2: Okay.
3: 네. So, do you remember what I wore on Friday?
2: Yeah.
3: 네.
2: Red and blue stripes.
3: The red and blue stripes. So, that's FC Barcelona.
2: Okay.
3: Right? And their rival in the same league is Real Madrid.
2: What are you doing?
3: 그래서 저 지금 라이벌 셔츠를 입고 있어요. 라이벌 키트를 입고 있는데. Like I said, Asia, 저는 축구 유니폼 왜 사죠? 왜 보죠?
2: 예쁘니까.
3: 여러분, 유니폼, 팀, 로열티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부장님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어떻게?
2: 바이러스?
3: 네, 약 드셨어요 오늘? 약을 안 드셨네 오늘. 네. 일단 여러분.
2: 아 문자 읽으시라고.
3: 문자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문자를 읽을게요. 어제 방송의 여파로 밤새 악몽에 시달리고 가위 돌려서 너무 피곤합니다.
2: I know, like people were talking about this, and I'm like, what do you mean? And I don't want to know.
3: 뒤로 돌아봐.
2: Oh my god.
3: 네가 좋아.
2: What happened?
3: 네가 좋아 너무 예뻐서 좋아 아 여러분 근데 에이자 이거 확인하는데 에이자는 너무 어려서 이걸 모르겠대요
2: 네
3: 아 네. 근데 딱 에이자의 나이 때 이 밈인데 요즘 like this is like right up your alley in terms of meme 근데
2: okay.
3: 여러분 봐주십시다 에이자 지금 몇 개월 동안
2: 아, 1년 동안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세요
3: 캐나다에 있어서 봐주시다. 봐주세요.
2: 오케이, okay, now I know.
3: 네. 어, 낙준님 어떡해요? 네, 일단 근데 계속 잠은 안 됩니다. 방송이 이제 시작인데 그래도 한 시간
2: Wake
3: 한
2: up.
3: 45분 동안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So, you know, learning one language is hard enough.
2: Yes.
3: Right? But thanks to social media, streaming platforms, and global content like All Star English, young people today are exposed to different languages more than ever.
2: Yeah, in many bilingual communities, it's common to mix two languages in the same conversation. Honestly, we do that a lot.
3: 네.
2: 이렇게 we switch it a lot. I don't know.
3: 이렇게
2: anyway.
3: 하다가 and then we do this.
2: Yeah.
3: And then 저렇게 하다가 and then we go back to this.
2: Yes, that's why I love All Star English because like before I don't need to do like only English or only Korean. I can like suckle. Like
3: yeah.
2: that.
3: I can suckle.
2: Yeah.
3: 맞아요. So it's something I think because you know there are times when Korean isn't enough. So you have to do it in English.
2: Honestly, for me it's the opposite.
3: And a lot of times I do find myself more often that like you said it's vice versa.
2: Yeah.
3: Right? Vice versa 이거 반대로.
2: 네.
3: When I can't get it out in English, I do it in Korean.
2: Me too.
3: 네. 이게 영어가 안 돼서가 아니고요. It's just sometimes it's just more I think it's better explained.
2: Yeah.
3: And better communicated. With Korean.
2: Yeah, like for me, one thing that was really hard in Canada was like, 어쩌라고를 영어로 뭐라고 하지?
3: 아, 누구한테 어쩌라고 하려고
2: No, like with my friends, 네. you know? Or like, I don't know, there are just I don't know. It's like even like simple things like 싫어 or 안 돼. Yeah. It's like no, I don't like it. It's
3: 맞아.
2: Like
3: 맞아. 왜냐면 이거 어쩌라고는요. I think the exact.
2: Not I don't the exact, care.
3: Not I don't care. It's like so what.
2: Okay. Yeah.
3: 그래서 right. But then you know in English, so what is like, it's it shows that you don't care.
2: Yeah.
3: Right? You know, what does it have to do with me? But in English, 어쩌라고 이거 I don't care. Plus, 나 좀 짜증나 있거든.
2: Yeah.
3: 지금 그런 뭐, what you, like the words like you're saying to me or what you're trying to communicate to me. 지금 그게 아주 나 무슨 상, 아무 상관없고 좀 짜증나 있으니까 좀 괴롭히지 마. That's like, it's like, you know, that encompasses 어쩌라고.
2: Yeah.
3: So in Mexico, right, with the World Cup being hosted there as well as in the U.S., actually, it's a great example. It's a country of a great example of what we're talking about. A lot of young people there are actually mixing Spanish and English, and they're doing this very naturally without even having to think it.
2: Yes. Like, for example, like, vamos to the mall. Like, let's go to my mall.
3: Vamos.
2: You know?
3: Vamos.
2: Vamos.
3: Vamos.
2: Vamos.
3: 네, to the mall. 또 있어요.
2: Okay, do you want to pronounce that?
3: Te amo.
2: Okay.
3: Te amo later.
2: We're an English broadcast, by the way.
3: Te amo later.
2: Okay.
3: 이게 무슨 뜻이죠?
2: 아, 나중에 전화할게.
3: 맞아요. Te amo later.
2: And then, estoy busy today.
3: 맞아. 맞아. Estoy,
2: okay.
3: Very good. 네, 네. Estoy and I am.
2: Ah.
3: Right? So I am very busy today.
2: Okay.
3: 네. But this is something that's happening in Mexico, but not just there, right, Asia?
2: Yeah, not at all. Like, you'll find similar language mixing in India, Singapore, the Philippines, and even parts of Canada.
3: Not the part Asia's in.
2: Yes, in Montreal.
3: Good job.
2: Like, for example, people, because, like, in Montreal, we speak English and French, right? 네. So they'd be like, let's grab un café. Like, let's go grab coffee.
3: 어, 이건 좀 느낌 있었다.
2: 어, 커피 좋아하니까.
3: Let's grab un café.
2: Because I'm a coffee addict. I can say un café, and then café, and then coffee.
3: Coffee?
2: Just in case. 이제 나라 갈 때 커피는 주문할 수 있어야 되니까.
3: 네, 네, 네.
2: It's like Japanese and Chinese. So.
3: 아~
2: cafe and then coffee.
3: 그렇죠. 커피는 아주 중요하죠.
2: 네.
3: 네. Wherever you go, you have to be able to say that.
2: Yeah.
3: 네.
2: Or like, je vais downtown. Like, let's go downtown.
3: 저는 뭐 예를 들어 뭐, if I were to go to Mexico or any Spanish speaking country, 중요한 거 있죠. ¿Dónde está el baño?
2: 화장실 어디예요? I don't know, man.
3: 중요하죠, 맞아요.
2: 진짜요?
3: El baño is, 네,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어디 있어요?
2: 와, 찍었는데.
3: ¿Dónde está el baño? 네. So, knowing more than one language can help you express ideas in ways a single language sometimes can't. Exactly what we said.
2: Yes.
3: Yeah. So, you know, I can speak English. As you can tell, a little bit of Espanol. Actually, a little bit of French. Oh, 네.
2: No way.
3: A little of Francois.
2: You sure?
3: Oui. Oui. Give it to me.
2: I'm trying to think of some kind of French word. I know. 네. The only thing I can say is like, je ne sais pas.
3: Oh. Oui.
2: Oh my God.
3: 맞죠? 전달 되죠? See, I could get by, right?
2: Did you understand what I said?
3: Yeah.
2: 뭐라고 했는데요?
3: 아까 je ne sais pas. Je ne sais pas.
2: Mm-hmm.
3: See, even that at the end,
2: I got it down, I don't know.
3: Right? 네.
2: I don't know, man. Je ne sais pas. Or je ne sais pas.
3: Where's the library?
2: 모르겠어요, 그냥.
3: 아, 예전도 몰라요.
2: 네, 수업할 때마다 이제 가장 자주 썼던 건 je ne sais pas. 모르겠어요.
3: 큰일 났다.
2: je parle français?
3: Oh, oui.
2: 어, 근데 그건 맞아요, 또.
3: 뭐라고
2: 야,
3: 물어봤어요? 네네네. 뭐라고 물어봤어요?
2: Do you speak French?
3: 아, oui. Oui, oui. 잘하죠, 여러분. 네. So, you know, but of course, I'm just kidding. I'm not fluent, right? Any of these languages.
2: Me neither.
3: 네. So, you, Korean, English
2: I can
3: for
2: speak,
3: you.
2: Yeah, I used to say that I, like, spoke Chinese, too, but, like, I lost a lot of that. So, I guess I could get by, but
3: 네.
2: Not too well. Like, don't ask me a lot of questions.
3: 네, 우리는 confidently, we can confidently say we're bilingual. Right?
2: Yes.
3: We can speak at least two languages confidently.
2: Yes.
3: 나중에 들어올 날씨 오중 있잖아. Trilingual.
2: Oh.
3: 세 개. 진짜 자신 있게 할 수 있거든요.
2: Oh.
3: 나중에 한번 물어보세요. 이거만 진짜 this fact, this only this fact. 날씨 오중 부럽습니다. 저는. 네.
2: Cool.
3: 맞아요. So I think it's another cool way to connect with people from all parts of the world. English being the most spoken language amongst people from other countries, but even within the own country. Everybody trying to incorporate English as well as other language into their daily conversations. I think it's a great way. It's better than not using it at all.
2: Yeah, and I feel like it's more natural.
3: 맞아요. 네. And I feel like it's a good way to make it more comfortable for other people that maybe are visiting your country mm-hmm. that don't know that, you know, the mother language
2: yeah.
3: too well, right? So let's say, you know, we have tourists coming in from English-speaking countries. If we here in Korea are mixing a little bit of, like, the English we know into our daily conversations, they might catch, like, on, you know, important key words.
2: Yeah, they might catch on.
3: 그쵸. They might catch a couple of the words. And, oh, that's how, with a little bit of body language, of course. Mm-hmm. And that's how, if that's how communication goes down, why not, right?
2: Yeah.
3: 네. 자, 여러분, 우리가 언어를 배울 때 분명 아는 단어 인데 아 진짜 생각이 안 나.
2: Like when I was speaking French.
3: 맞아요. 근데 저는 한국말이나 영어로 쓸 때도 이런 때가 올거든요.
2: 네. Me too.
3: 자, 그래서 쓰는 영어 표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네.
3: 이런 느낌 있어요. 혀끝까지 나왔는데 아 딱 나올라가는데 생각이 안 나. It's like right there.
2: Yeah.
3: 근데 안 나와. It's on the tip of my tongue. 네, it's on the tip of my tongue. 이거는 단어뿐만 아니라 이름 같은 거 있잖아요.
2: 누군지 알겠는데.
3: 네, 아는데. 아, 어디였더라? 아. A?
2: Oh my god, me?
3: 아, 그럴 때 it's on the tip of my tongue 이라고 yep. 하죠. 네. But also, I find a lot of times when you go to another country and you're maybe, you know, having a conversation with a person there and you're trying to use, let's say, that, you know, that mother language, the country official language there,
2: yes.
3: right? 아, 그걸 뭐라고 하더라? They're saying this, oh, 그거, you know, you're using English and then, oh, 그거 뭐라고 하더라? How do you say it? How do I put this?
2: Yeah, like, how do I put this is even when I'm speaking English, I explain something and 설명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았을 때, oh, 네. how do I put this?
3: 맞아요. Or I can't find the word.
2: Yeah.
3: 네, 그 진짜 그 맞는 단어를 못 찾아. 생각이 안 나라고 하는 뜻이죠. I can't find the word.
2: Yeah, or like, I love this one. It's like, what's the word? It's like, what's the word? 이렇게 물어하는 것 같아요.
3: What's the word?
2: What's the word?
3: 이렇게 하면 됩니다. 손까지. What's the word?
2: 손은 하지 마세요.
3: 우리 낙진이님 고등학교 때 제2 외국어로 프랑스어 했었는데 다 까먹었어요. 근데 probably in Canada, I feel like, well, I'm assuming.
2: Okay.
3: French. I was about to say French. French is probably a required second language,
2: yes.
3: no?
2: Yes. It's actually not our second language. I think it's like, it's English and French is our first language.
3: Official language.
2: Official language.
3: Right?
2: And it's like, 모든 상품에 다 영어랑 불어가 있어요. And like, I think you probably get paid more if you can speak French.
3: Oh, really?
2: So, yeah. I should 혹시, learn it someday.
3: 혹시 모르니까, 맞아. 네. 혹시 모르니까. 저도 뭐 배우고 뭐 캐나다 갈 수 있으니까. 네. 미국에는 you get a choice between French
2: And Spanish.
3: Spanish. 네, 근데 저는 캘리포니아 살았으니까 Spanish being more useful.
2: Yeah, I would say Spanish is more useful in America.
3: 근데 요즘에는 if you go to other schools, mm-hmm. like other languages like Japanese, Chinese, even Korean
2: yeah.
3: is offered. 네. So welcome, 여러분, to the Tuesday edition of All-Star English. 오늘 재미있는 코너들이 기다리고 있죠, 맞지?
2: 네, 맞아요. 네. What are the corners?
3: That's what you think. 그건 네 생각이고. Fun little balance game we have going with Asia. 세대마다 어떻게 생각이 다른지 알아보는 시간이죠. 우리 부스타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 그리고 여러분이 기다리는 EPQ 전 국민 영어 한마디 프로젝트가 기다리고 있죠. Easy Peasy Quiz.
3: That's right. Easy Peasy Quiz. Real-time call-in English quiz. You call us. You answer 3 very easy English quiz questions. 세 문제만 맞추면 푸짐한 선물 드리고 있거든요.
2: Don't call just yet. 지금 바로 전화하시면 안 되고요. Just keep the numbers in mind for now. 네 개의 번호만 기억해 주세요.
3: 아직 okay. 저장 안 했어요, 여러분.
2: 10회 많이 해요. Okay, here we go. 051-744-6693 6694, 6695, 그리고 6696. 퀴즈 코너 시작하고 6시 45분쯤 노래 나올 때 전화하시면 됩니다.
3: That's right. 45분입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Alright, let's get it. 다음으로 코너 속의 코너, Trilingual 날씨 요정 모시겠습니다.
5: How's the weather? It's sunny.
6: 네,
5: 안녕하세요. 날씨 요정의 시간이 왔는데.
2: 네, 트라이링글리시라고.
3: 날씨 요정 시간이 왔습니다. 한국어, 영어, and
2: 네.
3: 그 뭐지 세 번째 네. 언어로 소개해 주세요.
5: And Vietnamese.
3: I was gonna have her guess what language it was.
5: 네. 그 오프닝만 첫 부분만 그럼 베트남어로 한번 해볼게요. Xin chào mọi người. Weather fairy is back. Đến giờ của tiên thời tiết rồi đây. Cũng giống như hôm qua. Trời nắng đẹp và quang đãng và vào giữa trưa thì cái nóng thực sự không hề dễ chịu chút nào. So which means the heat was no joke like yesterday.
6: 날씨까지 들어간 거예요.
5: 아, 첫 부분만 그렇게 말씀을 조금 드렸습니다.
6: 우와 멋지다, 여러분. 처음으로 지금 날씨 요정 좀 다르게 보인다.
5: 고맙습니다.
6: 그렇지 않아요?
5: 고맙습니다.
6: 네.
5: 바로 이어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최근 날씨를 보면 계속 맑고 쨍쨍한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That changes tomorrow. 내일의 기온인데요. Tomorrow will be low of 21 degrees and high of 30 degrees. 하늘 상태는 이제 cloudy all day가 되겠습니다. 이제 최근처럼 새파란 하늘은 아니고 구름이 꽤 많은 하루가 되겠는데 그러면 자외선 지수도 낮아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겠지만 UV index remains high. 그래서 still quite strong이니까요. 아시겠죠?
2: Perfect day to tan.
5: 선크림 발라야 돼요.
2: 바르고.
5: 바르고. 그리고 이제 오늘의 영어 표현이 the calm before the storm이라고 있는데 큰 변화가 오기 전에 잠깐의 평온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문을 살펴보니까 this cloudy weather feels like the calm before the storm. 이 흐린 날씨는 뭔가 큰 변화 전에 고요함 같아인데 많이 쓰나요?
2: 네. Calm before the storm.
5: 네. 네.
2: Like 시험 기간 전에.
5: 오, 이렇게 맞아요. 쓰인다고 합니다.
3: 날씨보다 네. 그렇죠. 이게 뭐가 큰 게 온다라고 표현하고 싶을 때.
2: 때나. 네.
3: 그렇죠.
2: 클라이맥스 딱 전에.
5: 오, 클라이맥스 전에. 네.
3: Calm before the storm이라고
5: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마지막으로 시설 업그레이드로 더 새로워진 부산 엑서스카이 전망대에 지금 꼭 가 보셔야 할 부산의 핫플 100층 전망대 입장권을 드립니다. The newly upgraded Busan Exosky is now better than ever. The absolute hot spot you can't miss. We are giving away admission tickets to our stunning 100th floor observatory.
3: 네. 자, 멋지게 베트남어로 네. 날씨 소개도 조금 했는데 고수님이 언어는 모르겠으나 봉이 탐나네요. 낙지님도 저도 요술봉 탐나요.
5: 네네네.
3: 어떻게 멋지게 했는데 언어가 탐나야 되는데
5: 이것도 테스트를 거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자 날씨 여주님 오늘 수고했습니다.
5: 바이.
7: 부산 영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조한입니다. 제가 제일 큰 스타를 맡고 있는 올스타 잉글시 즐기고 계시나요? 더 재미있게 청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이 노래 끝을 잡고 코너에 참여하시면 저와 함께 팝송으로 영어 배우고 노래도 배우고 선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저와 함께 부를 노래는 들리시나요? 바로 이 노래입니다. 집에서 전화기만 준비해 주세요. 전화는 제가 드릴게요. 참여 방법은 민수 take it over.
3: Yes, sir. 꼭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는 분들은요. www.befm.or.kr 부산영어방송 홈페이지 클릭 All-Star English tab 클릭 and last but not least Notice tab 클릭 하셔서 신청해주세요.
7: 매주 수요일 목요일 All-Star English에서 만나요.
3: 그건
2: 네 생각이고.
8: 아니, 그건 네 생각이고. 알았어, 알았어. 뭔 말인지 알겠지만 그건 네 생각이고.
3: 오늘은 좀 괜찮았다. 오늘 뭐가 조금 좀 귀여웠어요. 저번 주는 좀 감정이 들어가 있었거든.
2: 배고파서 힘이 없어요.
3: 아 그래요?
2: I sound like a person who starved, but I had like 양송이 soup for breakfast. 또 뭐 먹었더라? 진짜 많이 먹었어요. 엄마 댓글에 남겨줘. 아, 많이 먹었거든요.
3: 아니 어머님이 지금 열심히 오늘 소개했던 영어를 지금 이게 네. 유튜브 채색 복습하고 있거든요. 아까 보니까 우리 울랄라님 네, 뭐 오늘 가르쳐드린 뭐지 그 영어 표현 몇 가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에이샤 오늘 뭐 드셨는지 뭐 먹었는지
2: 되게 많이 먹었는데 까먹었어요. 네. 엄마가 빵도 구워주고 그랬는데 파스타 먹었다. 파스타하고 브로콜리하고 닭가슴살하고
3: 많이 먹었네요.
2: 어제는 더 심했죠. 네. 냉면 너무 좋아해가지고 냉면
3: 어떻게
2: 지금 먹는 거가 너무 좋아서
3: 지금 배고픈 지금 hangry Asia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2: 맞아요.
3: 네, 잘못 건드면
2: 목 날아가요.
3: 네. Are you threatening me?
2: No, I never said who. I never specified.
3: 자, 여러분, welcome to a fun little Would You Rather balance game we have with our listeners. We get to see what and how generations choose and practice a little bit of English. And yes, as Asia is here, the Gen Z vibes are back officially.
2: 네, 세대별 선택도 알아보고 내 생각도 말하고 영어도 같이 해보는 시간이죠. 우리 부스타들의 선택을 보내주시는 건데요. And if your messages get picked, there's a special gift waiting for you from All-Star. 소개된 메시지 가운데 뽑힌 분들께는 올스타가 선물도 드립니다.
3: 네,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We have messages coming in though. Kevin Pak님, Hi Asia and Minsu. I'm dedicated. I slept only 5 hours to watch you guys. Don't make me regret.
2: Oh my, thank you.
3: 그냥 들어온 순간 후회는 없을 겁니다. Kevin Pak님. 네. 왜 후회할 거라고 생각하죠? 저는 여기서 네. 저, 저,

0: 못하게 해요.
1: 아 진짜요?
0: 네. 어머님. 제가 하면 그 다들 체제 먹는다고. 저 이래봐도 자취한 사람인데.
1: 어머니 좀 빨리 갔으면 좋겠죠. 자 그럼 오늘의 That's What You Think 그건 네 생각이고 주제는 어떻게 됩니까?
0: 오늘은 We're going back to the basics.
1: 뭔데요?
0: 세대 차이.
1: 세대 차이
0: 밸런스 게임이에요.
1: 밸런스 게임? 우리 항상 세대 차이 밸런스 게임 아니에요?
0: Yeah, but 네. like you make it that way.
1: What do, mean, what do you mean you make it that way?
0: 어쩔 수 없어요, 나이 차이인. I'm joking,
1: 빨리
0: I'm
1: 읽어, 원고대로 빨리 하자, 알겠지?
0: Whenever people start talking about generation gaps, everyone seems to have something to say. Some people still search for things themselves, while others go straight for AI. We're living in the same world, but our daily habits can be surprisingly different.
1: Yeah. Do you find yourself looking it up online or just, you know, opening up well, GPT-ing or Gemini-ing?
0: Like, what do you mean by that? For like daily tasks and
1: like
0: stuff?
1: Like questions.
0: Of
1: like
0: course,
1: just anything.
0: AI.
1: 아, 바로 AI라고 가요?
0: 네, I don't have the patience to like use, you know, those
1: 아,
0: web
1: 그래요?
0: stuff.
1: 저는 아직 그... 뭐 땡버 아마 그 초록창 그 그거나 안 가면 굿땡 들어가서
0: I think
1: 검색하거든요.
0: 또 차이가 예약 같은 거 할 때
1: 네.
0: I go straight to 별스타그램 like I like 아니면 리뷰 같은 거 볼 때도 I go straight to like 틱땡.
1: 네.
0: But my cousin was looking it up at 그 얼굴북 and I'm like who uses 얼굴북?
1: 어 not me. Not me. 여러분 저 얼굴 책 들어간 지 좀 많이 오래됐습니다. 네.
0: I feel like that's like 그 가족들 사진 올리는 그런 용도 맞잖아요. 되게 살짝 결혼하셨나
1: 지금
0: 살아계신가 확인하는
1: 지금 여기 스튜디오에서 얼굴 지금 가리는 분들만 아직 얼굴 책 쓰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맞아요. You know, some people think like company dinners like are great for team bonding, while others believe that once work is over, that's when their personal time begins, right? So this is a difference in generation, the
0: I
1: way
0: guess
1: they
0: so.
1: Think, the way, you know, a thought process takes place. So what's interesting, though, is that people from different generation often have more in common than they think.
0: Yeah. 네.
1: I mean, Asia, do you experience this age gap between us?
0: Honestly, not that much.
1: 맞아요, 저도.
0: 가끔씩 제가 네. 민수라고 부르는, 아, 맞다, 나보다 어른인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But that's like the American way, but
1: 맞아요.
0: like still.
1: 네. 저도 Asia랑 뭐 비슷한 것도 이렇게 좋아하는 것도 많고 하니까.
0: 네, 생각보다.
1: Asia가 나이 들었는지, 아마 내가 생각으로 젊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 정도입니다.
0: I feel like you're younger.
1: 네.
0: Compared to your 옛날 느낌의 age. I don't know, I feel
1: 그쵸?
0: like... The new 40s are the new 30s, uh-huh, right?
1: 네.
0: 그런 느낌.
1: And I think Asia, you're a little older.
0: 저도 네, 살짝. 저희들이 완전 밸런스가 잘 맞아요.
1: 이게 갭이 이 정도 됐는데 이렇게 서로를 이렇게 서로... 낮춰주고 올려주고, right? We meet each other
0: middle.
1: in the middle. 네, 네. 애 늙은이라고 하네요.
0: Honestly, I've been called that a lot of times.
1: 아, 그래요?
0: 네.
1: You're like a 이런 말 있잖아요. Old soul.
0: Yeah.
1: 그냥 이렇게 뭐지 육체적으로는 뭐 이런 나이지만 이렇게 마음에 생각에
0: 네, 요즘 좀 더 젠지된 것 같아요.
1: 좀 영혼이 좀 이렇게 나이든.
0: Yeah, I feel 나이들다. like I was more like 늙은이 before I came to, like left for Canada.
1: 아,
0: I find.
1: 맞아요. 어 캐나다 가니까 조금 더
0: 철이 like, 덜 들었어요. 반대로 된 것 같아요.
1: You're more like a kid. I think
0: 네.
1: I feel like after you came back from Canada.
0: Yeah.
1: 어머님 아버님이 힘들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세대 뭐 세대 차 하이 밸런스 게임 오늘 가질 건데요. 자, 첫 번째 주제는 어떻게 됩니까?
0: Which one are you? Making phone calls is no big deal. Or a phone call gives me instant anxiety.
1: 여러분은 어떤 편이십니까? A. 전화가 더 편하다. Or B. 전화 오면 심장 철렁함. 아, 지금부터 의견 보내주세요. 샵 905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 한 통에 100원 됩니다. 카카오 메시지나 너튜브 댓글로도 여러분 참여 가능합니다. As we said, if we get to read some of your messages and if 문자 요정, 문자 좀 재밌어 하면 이후에 선물 드리고 수 있으니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making phone calls. No problem. Or, 진짜 하기 싫어. Which side are you? 이거는
0: I really don't mind phone calls.
1: 진짜요?
0: Yeah, I really don't mind them. I just don't like it when they just 갑자기 전화.
1: 아.
0: I feel like cuz like 뭐 엄청 항상 바쁘고 이제 계획 철저히 이렇게 하다 보니까
1: 네.
0: 미리 hey, are you available at 6 p.m.? You know something 아. like that. Or just like give me a

0: 맞아요. Give me a heads up. 좀 미리 알려주세요라고 그런 말이잖아요.
1: I could be like doing something. I could be in the middle of doing something.
0: Yeah.
1: And then you can't expect me to like give up an hour of my time.
0: Yeah.
1: You know?
0: All of a sudden, right?
1: Ding. It's like, I'm okay with phone calls.
0: Okay. So you're okay as long as people... Well, let you know beforehand.
1: Yeah. Or right? like if you're writing emails or like text messages, mm. just like get straight to the point.
0: Mm.
1: I'm like, I know you like me. Just get straight to the point.
0: 에이저는 뭐 사회생활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straight to the point. 그렇죠. 그냥 딱 영무만. 영무만.
1: 네.
0: I'm team like I can't handle phone calls.
1: Really?
0: 네. 전화 오는 거는
1: 네.
0: 뭐 우리 BFM 사람들이면 뭐 아무 문제 없이 갔는데 yeah. if it's like
1: 모르는 like
0: 모르는 분
1: but I have work 하는 분
0: if it's like somebody I have the phone their phone number saved on my phone
1: mm.
0: but it's like my first time speaking with them like oh, should I just not pick up I'm sure they'll leave me a message like am I like 뭐지 그
1: jittering?
0: My heart I get a little jittery, I get a little anxious, my heartbeats, mm. like my BPM's like faster. 가끔씩 이 스마트워치가 괜찮으세요? 막 전화 한 통 와가지고.
1: Yeah,
0: 네.
1: I feel like for me, 저는 가끔씩 이제 문자치기 너무 귀찮으니까 친구들한테 그냥 전화하는 것 같아요. If the T is way too long,
0: yeah.
1: 그럼 그냥 전화하는 것 같아요. 너무 이제 말할 게 많아요.
0: Because convenience comes into play
1: yeah.
0: as well, right? 편해야지. Now, that younger generation, these days, they find texting way more comfortable than calling, as you just talked about a little bit. So it's really like that for you guys, too.
1: Yeah, it's not just an exaggeration. It's a proven fact backed by data. According to a recent survey, over 70% of Gen Z respondents reported experiencing phone phobia, feeling a sudden wave of anxiety when their phone rings.
0: Mm.
1: Their heart literally skips a beat.
0: 맞아요, 진짜. Right? My watch would tell me, are you okay? Like, it goes in the red, right? Now, 70%, that's a huge number, right? So, why are they so terrified? Why am I so terrified of phone calls, Asia? Tell
1: okay.
0: me.
1: Okay, so it says that, wait, where does it say? Isn't that your part?
0: It's less about laziness,
1: yes.
0: right? And more about the pressure of real-time interaction.
1: Oh, I actually didn't know that.
0: 맞아요. So Gen Z grew up on what's called asynchronous communication, okay? So things like NotTube, 뭐 별스타그램, texting, mm-hmm. where they can check messages whenever they want,
1: mm.
0: right? It's on my time.
1: Yeah.
0: I choose to check the messages.
1: Mm.
0: But a phone call? Like, you have to speak instantly without any filters. You know, there's no taking back what you said.
1: Oh,
0: yeah.
1: 그분이
0: 들었으면, that's it, right? You can't delete.
1: Yeah.
0: You can't control Z.
1: Yeah. But I find that, 근데 이제 진짜 이제 다른 사람이 모르고 싶은 말 하려면 calling is better. 증거가 안 남잖아요.
0: 아,
1: Unless you don't record it.
0: 아.
1: So when me and my friends are talking tea, we do 네. it like through the phone.
0: 여러분, talking tea, ET가 아니고요. Right? T-E-A.
1: Yeah,
0: 말이죠.
1: it's like 그냥 gossip.
0: Gossip.
1: Like spilling the tea.
0: 그렇죠. 맞아요.
1: 뒷담은 아닌데 그냥 말? 야.
0: Yeah. 친구들끼리 뭐 재밌는 말.
1: 네.
0: 너 뭐 했어?
1: 네. 근황. 뭐.
0: 맞아요. 맞아요. 네. So this is how they usually deal with incoming calls, right? Now, I heard there's this funny trend.
1: Yes. When the phone rings, many of them will literally just stare at the screen until it stops ringing.
0: 난데?
1: Then they immediately text back. Hey, sorry I missed your call. What's up?
0: 아, 이건 안 해요.
1: 아, 그래요? 어, 근데 저 이거 당해본 적 있는데 이런 거였어요?
0: 왜요?
1: No, I've been like, I don't know, I feel like I've experienced this once in my life before.
0: Like they you would not pick up and they text you right after?
1: Yeah, kind of thing. 제가 이런 거 당한 거였구나.
0: 저는 문자 하겠지라고 생각하고 문자 안 하더라고요. 전화만 하고 and then dang. 가끔씩 어?
1: That's kind
0: 이,
1: of like, yeah.
0: 어, 얘 봐라. 얘 봐라, 문자 안 하네? And then like, you know, maybe 30 minutes later, I would call back. 네, 그럴 수 있죠. 자, 여러분 어떤 편입니까? 아, 나는 뭐 전화하는 거, 전화 받는 거, 전화하는 거 아무 문제 없어. Or 전에 올 때마다 심장이 철렁철렁하고 그쵸, 저처럼 스마트워치가 괜찮으세요? 지금 heartbeat, BPM 지금 이 정도 됐습니다. So, real quick. 뭐 Gen Z나 젊은 세대가 연락할 때 자주 쓰는 표현들을 제가 알려드리기 좀 그런데 우리 에이자가 몇 개 알려드릴까요?
1: Okay, I guess we still use this. We 네. say hit me up. Just like, okay, hit me up.
0: 맞아요. 요즘도 쓰고 라떼도 썼습니다.
1: 네.
0: 네, 그냥 문자로 HMU.
1: I've never seen anybody use that though.
0: 저도 안 써요. 저도 그렇게 안 해요. 네. Hit me up. 그렇죠. 연락해. 이렇게
1: yeah,
0: 하는 거죠.
1: Like, just text me.
0: 네, like what are you doing later tonight? Right? Oh, not much. Well, I'm gonna go to the gym. Well, hit me up later.
1: Yeah.
0: 네, 우리 Perfect. 뭐 끝나고 뭐 하자 이런 식으로 그렇죠.
1: Yeah.
0: Or 그냥 just text me.
1: Just text me.
0: 네,
1: yeah.
0: 맞아. 그냥 문자 해. Just text me. 근데 요즘 텍스트 말고도 DM으로도 많이
1: Yeah.
0: 그 소통한다고 들었습니다.
1: That's the interesting thing is 네. that I feel like Korea uses more DM
0: 네.
1: and America or Canada uses like 그
0: like
1: Snap.
0: Messenger apps?
1: 네.
0: 아, 그것도
1: 거기를 뭐, 진짜 많이 쓰는
0: 소셜 미디어 앱이잖아요.
1: Cuz like 거기 I think people like that app more because 왜냐면 스크린 캡처를 하면 이제 네. 스크린 캡처가 했다고 뜨니까 이제 자기가 친구한테 한 얘기가 이제 발설될 이제 그런 게 낮은 확률이 낮은
0: 그래요? 잠깐만요.
1: And not just that, it's like 24시간 뒤에 문자가 사라지는 그런 앱을 외국에서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0: 근데 AJ 이거 싫어하잖아요. 증거가 안 남잖아요.
1: 네?
0: 증거가 안 남잖아. 아 이거 그쵸? 좋아하나? 그러면 증거가 안 남으면.
1: Yeah, they like that. It's like no 부담.
0: 무슨 얘기를 하길래 증거? 어머님 오늘 AJ 전화를 좀
1: 아니라,
0: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요.
1: 다들 그렇다니까요. 저도 이번에 깔았어요.
0: So let's see what some of our listeners are saying. 우리 너구리님 보통 젊은 세대가 콜포비아가 많다고 하는데
1: We're like the opposite. 네. 이러니까 잘 맞는다니까요.
0: 맞아요. 우리 케빈 팩님도 True, we are so used to texting nowadays. Awkward if somebody calls you. 네. 근데 두둥님 문요님이 무섭습니다 라고 하는데 혹시 두둥님 문요 문자 요정이 전화했습니까? 두둥님한테? 혹시 전화하면 진짜 무서워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Keep sending in those messages. Let's get to 세대 차이 밸런스 게임 주제 number 2.
2: Round 2.
1: When picking a restaurant, I find restaurants on social media, reels, versus I trust ratings and reviews.
0: 자, 여러분, 맛집 검색은 무조건 뭐 틱땡, 뭐 릴땡에서 찾아야지. 안 그러면 무조건 별점과 리뷰를 봐야지. 어떤 편입니까? 샵 9050 문자로 의견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 한 통에 100원 됩니다. 카톡이나 너튜브 댓글로도 여러분 참여 가능합니다. 푸짐한 선물 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We did kind of talk about this.
0: Yeah, so do you go on social media to look for good places to eat, 맛집?
1: Yeah.
0: Or do you go on like 굿땡?
1: 네.
0: Right, or... 네이땡.
1: Mm-hmm.
0: 그렇죠.
1: I'd say I do both, but I would find a place through social media first.
0: 아.
1: 저는 그게 제일 저는 내부가 너무 중요해요.
0: 네.
1: Because like 저는 I want to be comfortable when I'm talking to people. I don't want to be like in a place where I can I don't know 그 표현 뭐라고 하죠? 영어로 있는데 I feel like I don't want to talk over people. Yeah. Like 너무 이제
0: 아, 너무 좁은, 시끄러워서
1: 시끄럽고 좁은 공간이면
0: 네.
1: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크게 말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장소는 피하는 편이라서
0: 아.
1: I really need to see the 내부.
0: Okay. 이거
1: 네, I really need to see the 내부.
0: 네, interior라고 할 수 있었는데 네. the inside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죠. So you're looking for more like peace and, you know, a little bit peace and quiet
1: yeah.
0: over, you know, over a meal.
1: Yeah, I just like 친구 만나는 거니까
0: 네.
1: I want to be comfortable enough to enjoy my time with my friend.
0: 네. So your thought process is if you find something on social media,
1: mm-hmm.
0: oh, and then you go on.
1: Yeah, like a like they thing and
0: 네.
1: like I would do 길찾기 만 쓰는 거 같아요.
0: 아 바로 그냥 그렇게 하고요. 저도 똑같아요.
1: Okay.
0: 저도 뭐 social media에서 먼저 보고 or my wife find mm-hmm. something on social media and then. We search online. Okay, we use a search engine, 뭐 굿땡이나 사람 블로그 들어가서 좀
1: 맞아요,
0: 많이 보는
1: 맞아요.
0: 편입니다. 네.
1: Yeah, me too.
0: 어, 그쵸. 어, 나 이런 면에서 조금 젠지인데.
1: I don't know if I'm old or you're young or both.
0: So, what about other people? How do people actually find good restaurants? You know, I heard the methods. It's completely split, though, right?
1: Yeah. Gen Z these days doesn't type keywords into search engines like 네이땡 or 굿땡. By the way, we call them search engines. Instead, they open up visual platforms like 인별그램, 너튜브, and then the list goes on.
0: 네.
1: According to a recent survey, over 60% of Gen Z respondents said they check restaurant visuals first through 틱땡 or like, you know, short form videos. Then they do this filter, they filter out sponsored ads and find that authentic hip vibe, which 다은님이 방금 말씀하신 거거든요.
0: 뭔데요?
1: 그러니까 SNS로 먼저 찾고 각 가게들 리뷰를 따로 찾아봐요. 왜냐면 SNS는 광고가 많아서.
0: 그쵸, 그쵸.
1: Yeah, like I drew that.
0: 맞습니다. So visuals come before text, right? 네, 이게 보는 게 먼저다. 있는 것보다.
1: 네.
0: Then what about the older generation or millennials? Well, let me tell you, okay? So the older generation, especially those in their 30s and 40s, they still heavily rely on blogs on search portals. Mm. So they feel reassured only after reading detailed written posts that include the exact location, mm-hmm. pictures of the menus, mm-hmm. and long-form written reviews from real customers. 이거는 근데 전 좀 안 맞아요. 글이 너무 많으면 아이 뭐야 그 다음 거 다음 거 사진만 보거든요 저는.
1: Mm-hmm. I don't think that's 자랑.
0: 자랑으로 하고 있는데.
1: But my dad always looks for parking.
0: 아,
1: 차 있으신 분들 주차.
0: 맞아요. 맞아 맞아. 근데
1: The senior generation. 그쵸, this senior is so generation, true though.
0: 이런 하겠습니다. So the senior generation age 50 and above tends to distrust digital reviews altogether.
1: Okay, never mind.
0: Okay, 뭐 online, 뭐 틱땡 그런 거, 블로그 필요 없어. Instead, they rely strictly on word of mouth. Word of mouth는 입소문입니다. Mm. As well as recommendations from friends. 이거 지인 추천이라고 하죠.
1: Yeah, or so, like their daughters would take them to like pretty
0: 그쵸,
1: places.
0: 그쵸, 맞아요, 맞아요. Like their kids, yeah. you know, for like a birthday dinner or something, or just like a treat. You know, they would go, oh, 다음에. 여기 분위기 좋네! 라고 하면서, 그쵸? 자, real quick. 맛집 추천할 때 쓰는 영어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리뷰를, 리뷰 중요하죠?
1: 네.
0: 리뷰는 자체 영어입니다. 근데 리뷰를 확인하다, 리뷰를 먼저 봐. Check the reviews.
1: Yeah, I check the reviews first.
0: Check the reviews. Or 평점을 확인한 사람도 많잖아요. Check the ratings. Ratings라고 하죠. 네. Mm-hmm. 근데 뭐 I found it on social media. 나는 뭐 SNS 찾았어. 뭐 틱땡이나 뭐 릴스로 봤어. I saw it. I found it on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1: Yes.
0: 근데 이거 입소문, word of mouth로 통해
1: mm-hmm.
0: 내 친구, 내 아는 친구가 거기 진짜 강추해. My friends swear by it.
1: Yes.
0: 네. I swear by. 진짜 나 이게 여기에 모든 걸 받추고 추천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1: Yes, or I actually really like this one too. It's all over social media.
0: It's all over social media. 이게 네. 너무 지금 SNS에
1: For You page 계속 나와.
0: 맞아. 네. 올스타랑 비슷하게 올스타 한 번 구독하고 한 번 좋아요 누르면 계속 나오잖아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네. 근데 다은이 근데 그 이건 고르기가 애매한 게 정보는 SNS 많이서 거기 우선 찾고 like you
1: yeah.
0: said, right? 그렇게 먼저 하고 우리 울라나 님은 제가 별점 리뷰 아시아 틱땡 릴땡 여기서 좀 세대 차이가
1: My mom is actually better at finding places I find.
0: 그래요?
1: 야, 이번에도 고깃집 갔는데 너무 맛있어 가지고
0: 아시아는 그냥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자, 여러분 thank you so much for all your messages. Keep them coming in if you want. 문자 요정, we'll get to them in hour number two. So that's it for today's. 그건 네 생각이고. Let's move on to today's 이피큐. Ladies and gentlemen, here it is.
1: Okay, 도전 안 하면 아쉬울 걸 Easy Peasy Quiz 실시간 전화 연결 즉석 레벨업 영어 퀴즈 시간인데요. 총 세 문제만 맞추시면 됩니다. Just pick A, B, or C.
0: And if you get all three questions right, the wonderful prizes you get. Get the first question correct. Coffee coupon is yours. Second question right, you get a chicken combo going your way. And the third and final question, if you get that right, a 50,000 won department store gift card.
1: 1번 맞추면 커피, 2번 맞추면 치킨, 3번까지 맞추면 백화점 상품권 5만 원까지 다 드립니다. 지금부터 노래가 짧게 나가는데요. 가장 빨리 전화 주신 분께 연결하겠습니다.
0: 네, 여러분. 폰 넘버 다 저장했을 겁니다. 네, 01744-6693, 6694, 6695 또는 6696. 지금 전화 주세요. While we wait for your call, Aespa 부릅니다. Lemonade.

0: 네.
1: 자, 네. 오늘 도전자 아랑 커넥트 이제 해볼게요.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Hello, hello and welcome.

0: The time is now 6 o'clock.
1: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yesterday.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2: English with
3: 부산 아지매
2: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3: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갑니다. 배울 준비 됐지에.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2: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4: 영어 하이소.
3: 어서 오세요. 아, 처음 오셨나 보네. 등록하러 오셨어요.
5: Yes, hello. I'd like to sign.

0: sign up for a gym membership, please?
1: 어, 멤버십, 굿. 요즘같이 추운 날에는 바깥 운동보다는 이 헬스장에서 운동하기 딱이죠. 고객님, 자 여기가 헬스장이고 저기가 요가하는 요가룸, 그리고 저쪽이 이제 스트레칭하는 스트레칭룸.
0: Great! The facilities are actually really nice. Much better than I expected.
1: Ah, great. Thank you. 그러게, 다들 우리 헬스장 하루만 와보면 시설이 좋아서 다 등록한다니까요.
0: Oh, and do you have a shower?
1: 어, 네? 샤워? 어, 지금 나한테 샤워했냐고 묻는 것 같은데. 어, 무슨 냄새가 나나? 아, 어, 샤워.
0: Yes, do you have a shower here?
1: 아, 오늘 샤워 안 했는데 냄새 나나 보네. 뭐 어디서 나는 거고? 여기 발인가? 아, 아.
0: What are you doing? So I'm asking a shower. You know, like a locker room?
1: 아, 오늘 땀이 별로 안 나서. 아, no shower today. Sorry. 아, 그런데 아, 냄새 안 나는 거 같은데. 아, 뭐고? 이 슬리퍼에서 나나?
0: Oh, no, no, no. I didn't mean that. I was asking if the gym has a shower.
1: 냄새가 그렇게 너무 나면 제가 얼른 가서 샤워하고 올 테니까 어, 여기 홍보 잡지 이거 보고 차 한잔 하고 있으세요. 알겠죠? 금방 하고 올게요. 샤워. I have a shower right now.
0: Wait, where are you going?
2: 오늘 배워볼 표현, 샤워실이 있나요? 영어로 뭐라고 해?
0: Do you have a shower? Do you have a shower?
2: Do you have a shower?
3: Shower라는 단어는 몸을 씻는 샤워를 하다라는 의미의 동사뿐만 아니라 샤워실, 그리고 씻는 샤워, 행동 자체를 말하는 명사로도 쓸 수 있습니다. 샤워할 거야. I'm going to take a shower. 샤워실 있나요? Do you have a shower? 라고 하면 됩니다.
2: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샤워실 있나요? Do you have a shower?
0: Do you have a shower?
2: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0: See you tomorrow.

0: 걸렸다. 어머, 벌써 저녁 6시 8분이네? 올스타 잉글리시 할 시간이다.
1: Hey, babe. All-star English time. Let's tune in.
2: 맞다. 올스타.
0: 아, 이 PQ 신청해야지. 아, 인호잡도 신청하고 10만원 백화점 상품권도 받아야 하는데 보자, 어디 보자.
2: 인호잡. 내가 먼저 신청했거든.
0: 아,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 할 거야. 번호표 뽑고 오세요.
2: 아, 그래, 맞아. 올스타는 듣기만 하면 아까워. 자기가 먼저 인호잡 하고 내가 EPQ 해서 커피, 치킨 세트, 백화점 상품권 다 가져갈게.
3: 와우! 선물 받고 골라 듣고 참여하는 재미. 올스타.

0: We have 민주쌤 in the house for today's 입이 터지는 small talk. 안녕하십니까, 쌤.
1: 안녕하세요.
0: How are you?
1: I'm great.
0: Good, good, good. 역시 우리 민주쌤 들어왔으니까 우리 인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우리 지우님이 Oh my god! 민주 언니! 하고 왔네요.
1: 아는 사람 아닌 것 같은데요.
0: 오늘도 빛나는 민주 언니의 아웃핏! 아, 하트까지 이렇게 보냈는데.
1: 감사합니다. 네.
0: 동생이세요?
1: 네. 저 동생이 없거든요.
0: 우리 지우님 반갑습니다. Welcome to the show. 네, 우리 고수님도 민주쌤 환영합니다.
1: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0: 아, 역시 근데 고수님이 이렇게 좋아요 누르시고요라고 민주쌤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네. 아. 오히려 이거 지금 방 들어온 우리 방송 들어온 분들 아직 좋아요 안 누른 분들한테 혼내는 겁니다. 고수님이.
1: 어, 죄송해요. 네. 방금 눌렀어요.
0: 그래서 좋아요 누르시고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절대로 웃는 건 아닐 겁니다. 고수님. 네. Well, pleasure to have you here in the studio once again.

0: 민주 쌤.
1: 네. Good. So, Minsu.
2: Yes.
1: Is there anything you've been meaning to do for a long time but still haven't done? Too many.
0: Too many. Too many. 진짜 스프링 클리닝 아직 제대로 못 했거든요. 저희 집에. 네. 창고도 정리해야 되고.
1: I know.
0: 이제 저희 딸방도 따로 지금 만들어 주고 있거든요.
1: Oh.
0: 네. 할 게 너무 많아요.
1: Right?
0: So, yeah. so many things to do, so little time. 진짜 그렇습니다, 저는.
1: I know, right? And I feel like everyone has at least one thing they've been putting off. 부사 여러분들도 다들 하나쯤은 있잖아요.
0: 분명 있을 겁니다, 여러분. Don't make me the bad guy, all right? You guys all have one too.
1: Right. Maybe it's cleaning your room, organizing your closet, calling someone back. 아니면 그 또 운동, 다이어트.
0: 그런 거는 괜찮고요. 그런 거 됐습니다. 네. 자, 뭐 맞아요. 근데 이번 주 안에 해야지 진짜 이 했던 일이 아직도 남아있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네, not just us, but I'm sure a lot of our listeners can understand.
1: Exactly. And the funny thing is we usually have the best intentions. 진짜 할 마음은 있어요.
0: 그렇죠. 마음은 있습니다.
1: 마음은 항상 있는데.
0: 몸만 안 따라가지.
1: Yeah, I'll do it tomorrow. And tomorrow turns into next week.
0: 그렇죠.
1: And next week turns into next month.
0: 내일의 민수한테 맡겨.
1: Oh.
0: 다음 주에 민수한테 맡겨.
1: 근데 그 민수가 항상 같은 민수인 게 문제죠.
0: 아, 그렇죠.
1: Right?
0: 모르겠고요. 내일 민수가 알아서 할 겁니다. 지금 나 민수는 그냥 실례. And you know, sometimes you put something off for so long that it starts feeling bigger than it actually is. 계속 미루다 보면 처음에는 이거 금방 하는 걸 이렇게 점점 커지잖아요. Right?
1: 부담이 너무 커져요.
0: 맞습니다.
1: Yeah. 그래서 오늘은 해야 하는데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쓸 수 있는 현실 표현들을 알려드릴까 해요.
0: So very useful for, I guess, procrastinators like me. 네. 그래서 너무 공감됩니다 벌써.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우리 표현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1: 네, 첫 번째 표현은요. I've been putting it off. 계속 미루고 있었어요. 여기서 put something off는 미루다, 나중으로 연기하다라는 뜻인데요. So when someone says I've been putting it off, they mean they've been delaying something they know they should do. 해야 되는 건 아는데
0: 맞아요.
1: 계속 미루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And usually it's not because it's difficult. They just don't feel like doing it. 진짜 하기 싫은 거죠.
0: 네. 귀찮아.
1: 그래서 그런 미루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면 이런 표현들 쓸 수 있겠습니다. I've been putting off cleaning my closet. 저 진짜 해야 돼요.
0: 네.
1: 몇 달째 미루고 있는데 I've been putting off going to the dentist. 치과는 뭐 최대한 미뤄야죠.
0: 맞아. 무서워.
1: 무서워.
0: 그 치과 그 냄새도 있잖아요. 나 그 냄새 때문에 너무 무서워. 네. 우리 지유 주주님도 이제 여름 대비 옷 정리랑 다이어트 해야 해요 라고 하는데 자 우리 지유님 이거 여름 대비 옷 정리해야 된다 계속 미루고 있다 방금 우리 민주 언니가 소개했던 표현으로 한번 영어로 한번 해보세요. But I know what you mean. You know, it's not that you forget. 까먹는 게 아니라 you just keep delaying it, right? 계속
1: right.
0: 뒤로 미루고 있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I've been putting off replying to that email. 아, 그 이메일 답장 계속 미루고 있어. Or I've been putting off cleaning my car. 차 청소를 계속 미루고 있어.
1: 저도요.
0: 이렇게 할 수 있죠.
1: 그러니까.
0: 아, 진짜 저희 차에 바닥에 뒷좌석에 과자 부시러기가 너무 많아요. 딸 때문에. 근데 계속
1: 해야 저는 되는데.
0: 뒤에는 안 가서 잘 안 보게 되잖아요. 이런 거 표현이 이제 out of sight, out of mind 있잖아요. 청소해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저.
1: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들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I've been meaning to do it. 아, 계속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혹은 뭐 I just haven't gotten to it yet. 또 아직 못했다라는 뜻을 쓰실 수 있고 아까 민수 said I've been procrastinating.
0: 그렇죠.
1: Procrastinating. 할 일을 계속 미루다라는 뜻을
0: 네.
1: 많이 쓰이는 단어죠. 근데
0: 맞습니다.
1: 계속 쓰면 안 될 것 같은 단어긴 해요.
0: 맞습니다.
1: 미루면 안 되는데.
0: 그러면 뭐 친구가 뭐 몇 달째 뭐 같은 이야기만 하고 있으면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Oh, you've been putting that off for months. 뭐 그거 몇 달째 미루고 있는 거잖아. 이렇게 좀 혼낼 수 있겠네요.
1: 맞아요.
0: 그렇죠.
1: 특히 뭐 운동, 청소, 다이어트 이런 거 내일부터 시작하는 게 사실 국룰이죠.
0: 그렇죠. 자, 그러면 I've been putting it off. 실자 대회 어떻게 쓰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1: Did you ever clean out your closet?
0: 아, 민주, not yet. I've been putting it off. 아직 계속 미루고 있어.
1: You've been saying that for months.
0: I know.
1: Then why don't you just do it?
0: 아, future me seemed really motivated. 나 걔한테 맡길래.

0: 아까 맞아요. 얘기했던 게 현실로.
1: 그렇죠. 민순이도 너무 잘하고 있다. 우리 다원님이 치과는 제때 가야 돈이 제일 덜 들어요라고 하는데.
0: 그건 맞아요.
1: 아 근데 미래 민수는 부자일 겁니다. 그래서 미래 민수한테 맡기려고요. 그것도.
0: 네. 이가 다 없어지는 거 아니죠?
1: 미래 민수는 돈 많을 겁니다. 네. 그때는 괜찮을 거예요. 좋아해서 I've been putting it off. 첫 번째 표현이 있습니다. 두 번째 표현은 어떻게 됩니까?
0: 두 번째 표현입니다. I keep meaning to do it. 해야지 해야지 하는데 계속 못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mean to do something. 뭐뭐 하려고 하다 그럴 생각이 있다라는 뜻인데요. So 네. When someone says I keep meaning to do it, they mean they genuinely want to do it, but they never seem to get around to it. 아, 진짜 할 생각은 있어. 맨날 다짐은 해요.
1: 그렇죠. 왜 이렇게 핑계처럼 들리지? 근데 이것도. 네, I've been meaning to do it. 네.
0: Yeah, it's not that they forgot. They just haven't done it yet.
1: 그렇죠.
0: 그래서 예를 들자면 I keep meaning to call my mom. 아, 엄마한테 전화해야지 했는데 계속 못 했어요. I keep meaning to start working out. I keep meaning to clean my desk. 이런 식으로 써 보실 수 있겠습니다.
1: 맞습니다. 그래서 it's not I don't want to do it. 하기 싫다라고 이 말보다 I want to do it, but 아까 우리 처음에 배웠던 표현 I keep putting it off. 해야지 생각을 하는데 계속 못하고 있다. 계속 미루고 있다라고 그런 의미죠. So you could say, to add to that, you know, more examples, I keep meaning to read that book. 아, 그 책 읽어야지 하는데 계속 못 읽고 있다. 그 말이죠. Or I keep meaning to organize my photos. 사진 정리해야지 하는데 계속 못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네요. 그렇죠?
0: 맞습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it's been on my to-do list. Forever.
1: 아.
0: 이거 뭐 내가 해야 될 목록에 평생 있는 거죠.
1: 평생
0: 달째.
1: 숙제.
0: And I've been wanting to do it. 진짜 계속 하고 싶긴 해요. 혹은 one of these days I'll do it. 언젠간 할 거예요.
1: One of these days. 언젠가는. 그렇죠.
0: 언젠간 할 거야.
1: 네. Yeah. 진짜 너무 자주 쓰게 돼요. One of these days.
0: 그러니까요.
1: 그러면 뭐 누가 몇 달째 뭐 같은 말만 하고 있으면 you keep meaning to do it but you never do it. 이렇게 또 뭐 해야지 하는데 맨날 안 하잖아. 이렇게 또 혼낼 수 있겠네요.
0: 그 자꾸 누구를 혼내시는 거예요?
1: 모르겠어요. 본인한테 지금 저는 민주쌤 지금 원고대로 좀 하고 있는데 누구를 그렇게 혼내고 있습니까?
0: 혼낸다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여러분.
1: 아 그렇게 읽으면 되는 건데 아 해야지 하는데 맨날 안 하잖아. 이렇게 읽어야 되나요, 제가? 안 혼내는 버전.
0: Yeah.
1: 맞습니다.
0: 근데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뭐 운동이라든지 방 청소, 뭐 영어 공부 이런 거 계속 몇 년째 시작 예정 아니신가요?
1: 맞아요. 우리 지우님 I keep meaning to do my homework 이라고 적었는데
0: 아직도 안 하고 있나 보네요.
1: 근데 안 하고 있다.
0: 저희 제 학생인 것 같은데.
1: 언니가 혼낸다.
0: 공부해라.
1: 지우.
0: 근데 여기 너구리님 질문도 있는데.
1: 네.
0: 질문이 잘 안 보여요. 죄송해요. 그래. 지금 화면이 너무
1: 제가
0: 질문 좀 읽으세요.
1: 제가 읽어드릴게요.
0: 눈이 너무 안
1: 너무 안 보여요.
0: 네. 네. 질문 좀 읽어주시겠어요?
1: 아, 저 지금 쌤 화면 보이는데 지금 창이 너무 작아.
0: 너무 안 보여. 글자가 너무 작아.
1: 자, 제가 너구리님 물어봅니다. I've been procrastinating 대신에 I'm procrastinating 이렇게 하면 의미가 달라지나요? 라고 하네요. 네.
0: I'm 쓰시면 아무래도 뭐 이 순간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고.
1: 네.
0: I've been을 쓰시면은 이제 과거부터 계속 이제 민수처럼 해야 될 일을 꾸준히 미뤄온.
1: 맞아요. 근데 I've been procrastinating 이렇게 말 주로 이걸 더
0: common하게
1: 많이 쓰는 것 같아요.
0: Yeah.
1: I'm procrastinating이라고 하면요, 좀 진짜 뭐지 일부러. 좀 일부러 난 뭐를 미루고 있다라고 그런 느낌도 좀 들긴 들거든요. 네. 그래서 I've been 할 수 없이 난 지금 계속 뭐 미루고 있다. I've been procrastinating.
0: 할 수 없이요?
1: 네. 할 수 없었다. 할 수 없었다. 네.
0: 알겠습니다.
1: 자, 그러면 I keep meaning to okay. So, 두 번째 표현 뭐였죠? I keep meaning to do it. 자, 이 표현 실제 대화에서 어떻게 쓰는지 보여 드리겠습니다.
0: Did you ever start that workout routine?
2: What do you think? Duh, not yet.
0: I thought you were going to start last month.
2: I know, I keep meaning to do it.
0: Well, that's what you said last month.
2: And it was true then too, okay? Get off my back!
1: 아, 민수한테 너무 그러잖아요.
0: 신경질은 네. 본인이다 내시고.
1: 좋습니다. I keep meaning to do it. 두 번째 표현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표현 어떻게 됩니까?
0: 마지막 표현입니다. I finally got around to it. 아. 어, 드디어 하긴 했어요.
1: 드디어.
0: 결국은 해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get around to ing인데요. 시간을 내서 드디어 하다, 미루다가 결국 하게 되다라는 뜻인데요.
1: Mm-hmm.
0: So when someone says I finally got around to it, they mean they had been planning to do something for a long time and finally found the time or motivation to do it.
1: Yeah. I've been I finally got around to doing something. 계속 밀다 밀다가 이거는 특히 you know like those all those times you told somebody else 다 그 다른 사람한테 나 계속 이걸 못 하고 있다라고 그 사람한테 드디어 하는 말 이게 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right?
0: Mm-hmm.
1: 특히 이제 민순이가 뭘 계속 안 하고 있는데 민주가 계속 혼내고 있잖아요.
0: 네.
1: Mm-hmm. 아, 민주, I finally got around to doing it. 이렇게 드디어 나 했어. 그만 혼내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네.
0: 맞습니다. I finally got around to cleaning my closet.
1: Mm-hmm.
0: 진짜 해야 되는데, yeah.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1: 맞습니다. 그래서 I've been putting it off. 계속 미루고 있었어에서 뭐 시작해서 I finally got around to it. 드디어 했어로 끝나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0: Mm-hmm.
1: 네. So, 뭐 드디어 그 책을 읽었어. I finally got around to reading that book. Or 드디어 사진 정리했어. I finally got around to organizing my photos.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0: Mm-hmm. 맞습니다. 그리고 또 뭐 비슷한 표현들이 있는데 better late than never. 안 하는 것보다 늦게라도 하는 게 낫죠.
1: 그쵸?
0: 이런 표현도 있고요.
1: 네.
0: I checked it off my list. 드디어 checked off 했다. 뭐 할 일 목록에서 지웠다.
1: 그쵸.
0: 했다는 거죠. 그리고 that's a problem for future me.
1: 어?
0: 약간 민수의 애티튜드입니다. 미래의 내가 알아서 하겠지 뭐.
1: 미래 민수는 시간도 많고 돈도 많을 거야. 걔가 알아서 잘하겠지. 네.
0: Yeah.
1: 너무너무 공감됩니다. 저는. 자, 그러면 I finally got around to 마지막 표현 실제 대화에서 어떻게 쓰는지 들어보겠습니다.
0: 민수나, did you ever fix that shelf?
2: Yeah, I finally got around to it.
0: Wow, only took you 6 months.
2: 이봐, 또 혼내네, 나를. In my defense, I was very busy, okay?
0: Doing what?
2: Avoiding the shelf. And you. 맨날 혼내.
0: 약간 부부 같아요. 제가 남자 역할 할까봐요.
1: 아 근데 지윤님도 오늘 계속 오늘 배운 표현들 이렇게 너무 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습하고 있네요. I finally got around to cleaning the bathroom. 이거 변기 이모티콘까지 보여줬네요.
0: 감사합니다.
1: 좀 TMI 될 수도 있는데. 변기 안 보이죠? 변기 이모티콘입니다.
0: 잘 안 보여. 글씨 진짜 작아요.
1: 네.
0: 보이세요? 보여요 이거? 진짜 안 보여요.
1: 저도 잘 안 보여요. 근데 죄송하지만.
0: 여기 있어요. 영어로 이거 여기 질문이 있습니다. 죄송해요. 여기 화면이 생각났을 때 해야 돼. 안 그럼 또 미뤄지겠지. 영어로 궁금합니다.
1: 네네네.
0: 생각났을 때 해야 돼.
1: 생각났을 때 해야 돼. 뭐를 해야지? You know, I have to do it when I have it in mind. When I have it in mind. 그냥 머릿속에 있을 때 해야지. But let me do this while I have it in mind.
0: Mm-hmm.
1: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0: 안 그럼 또 미뤄지겠지.
1: 그렇죠. Or else I keep putting it off.
0: Yeah. If I don't do it now, I'll keep putting it off.
1: 맞습니다. Mm-hmm. 좋아요. 자, 미루기.
0: 여러분들 이제 그만 미루시고.
1: 그렇죠. Small talk, mm-hmm. various ways to tell people that you're 미루기, right? Or 미루다. 계속 이거 스위치가 잘 안 되네, 이부에는. 자, 그럼 오늘 배웠던 표현들 복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I've been putting it off.
0: 계속 미루고 있었어요.
1: I keep meaning to do it.
0: 해야지 해야지 하는데 계속 못하고 있어요.
1: I finally got around to it.
0: 드디어 하긴 했어요.
1: 네. Minju-san, thank you so much for another informative episode. We'll see you back here next week.
0: Bye.
1: 네. All right, time for a quick song break. This one's by Beyonce and Jay-Z, Crazy in Love.

0: 뾰라랑 문자 중에 시간이 돌아왔고요. 제일 먼저 중요한 문자부터 제가 읽도록 할게요.
1: 네.
0: 우리 콩님 완전 재밌당.
1: 아이고.
0: 처음 오셨거든요.
1: 손가락 올라갑니다. 콩님 웰컴입니다. 너무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0: 네네네.
1: 오늘부로 저랑 1일 됐습니다. First day.
0: 네.
1: Plus forever.
0: 방금 고민 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1: 이걸 어떻게 제일 느끼하게 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0: 우리 콩님께서 제가 보니까 계속 들으시다가
1: 네.
0: 이제 댓글을 다신 것 같아요. 1부 때부터 들으시다가 이거 정말 정상적인 방송이 맞나? 긴가민가 조금 하시다가 오케이. 검증이 되신 것 같아요.
1: 나 이런 분들 너무 부럽거든요. I'm so envious of people.
0: Oh, why?
1: Why is that? Because they get to experience All-Star English for the very first time.
0: 저희가 이제 방송 문화를 선도하고 있죠.
1: 그쵸? 여러분, 네. 여러분들 올스타와 첫 이 리스닝 기억하십니까? 얼마나 그때 얼마나 기분 좋았을까?
0: 그니까요.
1: 네.
0: 이제 영어 방송 중에서도 올스타가요.
1: 네.
0: 스탠다드이에요. 스탠다드 표준입니다.
1: 그쵸.
0: 다 따라오면 돼요. 다른 방송사들
1: 네.
0: 보고 계신다면요.
1: 네.
0: 고민하지 마세요. 네. 그냥 저희 따라오시면 되고.
1: 저희가 답입니다.
0: 네네. 그리고 이제 고수님께서 좋아요 누르는 시간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1: 나 지금 어떻게 보고 있지? 아 이렇게 맞네 이렇게.
0: 아 네네 그래.
1: 네가 좋아.
0: 네 어제 솔직히 그 분장 좀 마음에 들었죠.
1: 저요?
0: 계속 하고 계시는 거 보니까.
1: 저 집에 가서
0: 네.
1: 그 어제 썼던 가발.
0: 네네네.
1: 머리카락 한 입에 한 5개 정도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0: 그니까요.
1: 목에 계속 you know that feeling that something it doesn't go down your throat 계속 걸린 느낌이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 있었습니다.
0: 네 우리 콩님 지금 답장이 없으십니다. 네 콩님 답장 조금 부탁드릴게요.
1: 아니야 우리 채트 지금 고장나서 지금 refresh 누르면
0: 잠시,
1: 엄청 왔을
0: 오케이,
1: 거예요.
0: 알겠습니다.
1: 네.
0: 이제 그 좋아요 누르는 시간인가요? 그 문자 좀 끝나는 시점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4개거든요. 한 50개까지 조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1: 25개 들어왔습니다.
0: 아 25개.
1: 네.
0: 그래서 오늘 순위는 고수님께서 1등을 하셨기 때문에 낙지리님 아웃. 아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우 유준님
1: 네.
0: 민수 오빠 안녕하세요.
1: 아 어떻게 아까 민주 언니도 네. 그렇게 부르고.
0: 네네.

0: 지우야 안녕.
1: 네, 굉장히 이제 스펙타클한 방송입니다.
0: 오빠라고 부르는데 어떡해요?
1: 뭐 그렇게 답해줘야죠.
0: 반말해야죠.
1: 그니까요. 네. 그 이제 그 밸런스 퀴즈가 있었는데요. 그 라운드 1이 그거였잖아요. Making phone call is no big deal versus a phone call gives me an instant anxiety였는데.
0: Yes.
1: 케빈 팡님께서는 I usually avoid calls unless it seems urgent 라고 하셨고 너구리님께서는 텍스트가 너무 귀찮기 때문에 네. 전화를 선호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역시 이제 올스타가 뽑는 이 밸런스 퀴즈들은요 재밌습니다. 아시겠죠? 스탠다드 기억해 주시고요. 네, 항상 조금 참여 좀 더 많이 해 주시고 이제 우리 그 둥피님께서요. 네. 이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야근 마치고 식사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뭘 먹을까요? 문제어정 센스 기다리겠습니다.
0: 아이고 우리 네. 전 메뉴.
1: 네네네. 네,
0: 저녁 메뉴 추천 부탁드립니다.
1: 저메추. 제일 최근에 안 거는 우리 둥피님이 이제 족발 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
0: 족발요?
1: 네네.
0: 맛있지. 여러분 족발 영어로 pig trotters.
1: pig 뭐라고요?
0: pig trotters.
1: pig trotters. 네. 뒤에 스펠링이 어떻게 돼요?
0: T-R-O-T-T-E-R. yes. 이거 맞나요?
1: 네네네. 맞아요. 맞아요.
0: 그쵸.
1: 족발.
0: 예, 주민 해주세요, 피디님.
1: 약간 닭발이
0: 아니 이게 닭발이에요. 이렇게 하면 닭발 되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1: 아 그렇군요. 이번에 제가 조금 생각나는 게
0: 맛있겠다.
1: 저희가 조금 내부 회의를 좀 해봤거든요.
0: 네.
1: 네. 삼계탕 또는 복국이 어떨란지.
0: 삼계탕 복국.
1: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도요 삼계탕 많이 먹어요.
0: 진짜요?
1: 진짜로.
0: 아
1: 진짜 이거 거짓말이 아닙니다.
0: 아.
1: 야근하시니까 스태미너가 필요하다. 추천이 누가 추천한지 아시겠죠? 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0: 야근 마쳤대요, 근데.
1: 야근 마치고.
0: 야근 마치고 세미나 왜 필요합니까?
1: That's right. 네. 자,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DJ Joe drop the beat. How dare you. 문자 연정의 럭. 오늘의 아지즈죠.
0: 아 진짜 삼계탕 추천을 할 거예요.
1: 삼계탕이요? 네. 혹시 민수 씨가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0: 아, 요즘에 꽂힌 거요.
1: 딱 저녁.
0: 네.
1: 저녁에 딱 맞는 거.
0: 그 네. 등갈비.
1: 등갈비.
0: 등갈비. 진짜 맛있거든요.
1: 저 있어요. 곱창 전골.
0: 아 그거는 뭐.
1: 오 괜찮지 않아요?
0: 곱창 전골 맛있긴 한데.
1: 곱창.
0: 요즘 그 등갈비. 드셔보세요. 저 뭐 몇 군데서 한번 주문해봤는데
1: 네네네.
0: I you know I got it delivered from a couple places. 아하. 비슷하게 다 서빙하더라고요.
1: You got delivered.
0: 오늘.
1: 오 진짜요.
0: 등갈비 이렇게 조그맣게 그 rib이잖아요. Ribs,
1: rib 그쵸 맞아요.
0: Right? 근데 이렇게 조그마한 이렇게 뼈에
1: 네.
0: 이미 they cut a little bit of the meat off, so it's
1: 쉽게.
0: hanging off the bone.
1: 오.
0: 그래서 그냥 뼈 들고 앙 하면
1: 네.
0: 앙 하면 바로. 이렇게
1: 네.
0: 먹기도 너무 쉽고요.
1: 그래서 우리 민수 씨가 이제 설명해 주시니까 진리님께서요 오른쪽 하단 화면 뭡니까?
0: 진리님.
1: 네네네.
0: 네가 좋아. 손가락이 안 되는데. 네. 네가. 아 자, 왜요? 거기서는 네가 좋아.
1: 네네.
0: 이렇게 하는데.
1: 네 진리님 또 들어왔어요. 니즈소 시작 아닌가요? 네,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0: 빨리 하세요.
1: 자 오늘 네즈노는 뭐냐면 Is it actually a crime to pick up money drop on the street? 입니다. 길바닥에 이제 내동댕이 쳐있는 이 지폐를 줍는 게 범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사실 the answer is too obvious. 범죄긴 해요. 이건 맞잖아요. 범죄긴 합니다.
0: 범죄죠.
1: 네, 범죄인데.
0: It's illegal.
1: 근데 왜 범죄인지는 다들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뺏는 거긴 하지만 그 안에 조금 더 딥한 이유가 있거든요.
0: 네.
1: So here are three simple reasons why pocketing dropped money is strictly illegal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First, 이유가요. Embezzlement of lost property. 이게 뭐냐면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이 된다고 합니다.
0: 우리 대니는 바로 재물이탈죄.
1: 점유이탈물 횡령죄.
0: 변호사세요? 바로 안 해?
1: 뭐냐면 이제 주인이 잃어버린 물건은요 여전히 누군가의 소중한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So an item lost by its owner has simply left their hands, but it remains someone else's valuable property. 그래서 legally taking money dropped on the street.

0: constitutes the crime of embezzlement of lost property. 라고 합니다. 그래서 punishable by up to a year in prison or a 3 million won fine. 이라고 합니다. 네.
1: Does it matter the amount you pick up?
0: 상관없죠.
1: 네. 진짜요?
0: 진짜로.
1: 그렇다면 근데 뭐냐면 한국에 있는 거 있는지 모르겠지만 in America, let's say like you pick up a coin. Like a quarter. Uh-huh. 이게 lucky quarter 되는 거잖아요.
0: Lucky quarter.
1: 뭐 lucky penny, lucky dime, lucky nickel 되는데 uh-huh. 진짜 한국에는 진짜 완전 그게 또 범죄예요?
0: 왜 그러냐면요. 네. I mean like in the US, lucky quarter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만 해당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Because in Korea, CCTV is everywhere. 어디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요. 아 그래서 이게 그 범죄가 안 되려면요. 바로 경찰서나 유실물센터에 가져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 인정이 되고요. 네. 두 번째가 이제 또 장소에 따라서 처벌이 무거워진다고 합니다. So items drop in, you know, 기차역, 뭐 버스, 은행 매장 혹은 복층 이런 관리자가 있는 곳에서 돈을 주었다면요. 이게 절도죄가 성립이 된다고 합니다.
1: 진짜요?
0: Larceny charges라고 하는데 이게 훨씬 무겁기 때문에요.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맞을 수 있다고 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1: 금액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 설마.
0: 근데 금액은 크게 상관은 없다고 하고요. 이 장소에 따라서 형량이 줄어들거나 늘어나거나 이렇게 조금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말 그대로 말씀드린 것처럼 CCTV가 이제는 모든 동선을 지켜보고 있다 보니까 정말 조심을 하셔야겠습니다.
1: 네. 네.
0: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요. 뭐 봤다. 그러면 그냥 지나가거나 아니면은 반납을 하거나 경찰서에다가 네. 네. 이게 제일 현명한 것 같습니다.
1: 진우님이 1,000원도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네요.
0: 네.
1: Even 1,000 won?
0: 뭐였죠? 속담이 있었잖아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1: 바늘 도둑이
0: 소도둑 된다?
1: 소도둑
0: 그러니까 작은 거를 점차 도둑질 하다 보면 네. 큰 것도 도둑질을 하게 된다. 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1: 네.
0: 네네네.
1: 우리 대니님이 이렇게 길게, 처음으로 이렇게 영어로 길게 들어서 읽어주세요. 이거
0: 영어 방송이잖아요.
1: 네.
0: So, 대니님 said, FYI, for information, take the lost thing to a police station. If the owner is now shown, it will be yours after paying a tax. 네네. 아,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6개월 동안 주인이 안 나타나면요. 세금이 떼이고, 제 소유물이 된다고 합니다.
1: 그게 중요한 걸 왜 안 말해줘요?
0: 미안합니다. 네. 네. 저 매출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네네네.
1: 전혀 추천도 안 해줬잖아요.
0: 곱창 전골.
1: 아, 그랬구나.
0: 둥피님, 하지만 아직 야근을 마치지 못했어요.
1: 아니, 마쳤다고 했잖아요, 방금. 네. 일단 알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if you find money on the street, well, let it be. Or pick it up and take it to the police station.
0: That's right.
1: Don't pick it up and go home.
0: Mm-hmm.
1: Okay? Or you'll be a criminal.
0: That's right. 이쪽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2: 고마워요. 저는 한우 원뿔뿔 체크 스테이크 세트 A 주시고요. 미디엄 well done으로 부탁해요. 노래 너무 좋다. 이게 무슨 곡이지? 궁금해. 제목이 알고 싶어 물어봐야겠어. 저기요. Excuse me.
3: 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2: 이 고기 무슨 고기죠?
3: 아, 소고기입니다.
4: 영어는 소통입니다. 소통이 필요할 때. 올스타 잉글리시.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0 Waste Rangers.
6: To save Mother Earth, just remember the 5 R's.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0: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1: 웰컴 투 부산. Let me show you around. Here you can find the world's largest musical in-ground fountain and the world's only UN Memorial Cemetery. Stroll along the coast and explore the largest mountain fortress in Korea. As well as all this, there are so many tourist attractions, beautiful exhibitions, vibrant culture, convenient facilities, and delicious foods unique to Busan. With all the beauty and charm of the amazing city of Busan, you'll find yourself right at home in this ever-changing tourism paradise. So stay with us a while. Busan, your number one tourist destination. Your home away from home.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Yeongha Bangseong.
0: 여러분은 영어 왜 배우시나요? 영어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기 위해? 아니면 해외 여행지에서 현지인과 자유롭게 대화하기 위해? 더 넓은 세계와 연결되고 싶은 여러분만의 영어 여정이 있으신가요? 영어를 배우게 된 계기부터 나만의 영어 공부 팁을 BFM에서 함께 나눠보세요. 영어가 내 삶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그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줄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부산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 자세한 사항은 부산 영어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2: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8:00.

0: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1: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합니다. 배울 준비 됐지예? 부산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0: 어이소 보이소 사이소 영어하이소.
2: Hello, thank you for calling the All-Star Fashion Store. How can I help you today?
3: 아,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인터넷에서 바지를 봤는데요. 제품 번호가 905-905인데 그거 혹시 재고 있나요?
2: Just a moment, please. Ah, yes, those pants are fully in stock. Plenty to go around.
3: 그럼 혹시 그 바지 실제 색상이랑 사진이랑 똑같나요? 제가 겨울 쿨톤이라서 색이 딱 그 색만 잘 봤거든요.
2: Yes, ma'am. The color is exactly the same as the picture online.
3: 아, 그렇구나. 그럼 혹시 그 신축성은 좀 있나요? 제가 먹으면 배가 살짝 나와가지고.
2: Yes, they're stretchy. They'll feel very comfortable even after a big meal.
3: 아, 좋네요. 자, 그럼 허리 밴드도 쫀쫀한가요? 이거 흘러내리면 안 되거든요. 러닝이 취미인데 뛰다가 흘러내리면 아우, 부끄럽잖아요.
2: Yes, they have a perfect elastic waistband. You'll love it.
3: 오케이, 이 정도면 완벽하네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무료 배송 되죠?
2: Yes. We offer free shipping on orders over 30,000 won.
3: 네? 아니 바지가 29,990원이잖아요. 아니 그러면 제가 10원 더 낼 테니까 그냥 무료 배송 해주시면 안 되나요?
2: I'm sorry, but the system doesn't allow that. It has to be over 30,000 won.
3: 아니 시스템이 뭐 그렇게 바지 허리밴드처럼 쫀쫀해요. 그냥 서비스로 무료 배송해 주세요.
2: I'm sorry. The system is fully automatic, so I can't change it manually. My hands are tied.
3: 아, 진짜 쫀쫀하시네. 뭐 그럼 안 살래요. 끊을게요.
4: Hello? Hello? Are you still there?
5: 오늘 배워볼 표현, 무료 배송 되나요? 영어로 뭐라고 해?
2: Do you offer free shipping? Do you offer free shipping?
5: Do you offer free shipping?
6: 물건을 주문했을 때 그 물건을 배달하는 것을 의미하는 배송은 shipping 혹은 delivery라고 합니다. 무료 배송은 free shipping. 특정 금액 이상 구매 시 조건부 무료 배송은 free shipping on orders over 얼마 얼마라고 특정된 금액을 뒤에 붙여주면 됩니다. 10달러 이상 주문 시 무료 배송은 free shipping on orders over $10라고 하면 되겠죠.
5: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무료 배송 되나요?
2: Do you offer free shipping?
5: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7: See you tomorrow!

0: 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Stuck in traffic again. No parking spaces anywhere. All I've done is drive. And I'm already completely drained. Maybe I'll skip the drive today. Instead of driving, every

0: decide is my time. Put on my headphones, catch a quick nap, or simply gaze out the window without a thought. A morning that used to rush by, finally, feels like my time. Less driving, more living. Take back your time. Public transit is the easiest way to reclaim your day.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Yongho Bangsong.
1: This summer is expected to be hotter than in previous years, so please take extra caution when spending time outdoors. To help prevent heat-related illness, check weather updates regularly and avoid outdoor activities during periods of extreme heat. If outdoor work or activities are unavoidable, please wear a hat or use a parasol, take regular breaks in the shade, and drink plenty of water. We also encourage everyone to look out for neighbors and family members who may be living alone. This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2: 아직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 영어 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FM 키즈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 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FM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 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키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키즈를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